小米说：“这是想碰瓷儿吗？因为工作不稳定，还是想找个长期饭票？就一看人家男方和家里就都不满意你，是那么回事儿。”

怀孕了，怀孕了，孩子怀上了之后，她犯病了。这孩子你要不要？这女的你要不要？你个缺心眼的玩意儿，你那博士咋念的？

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FM 91.4 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뉴스입니다. 올 9월은 연변주 제74번째 민족단결진보 선전월입니다. 9월 8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허가복은 우리시에서 민족단결진보 선전월 활동 전개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석의 종교 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할 때 관한 종교 론수를 깊이 있게 관철하고 새 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새 시대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 건설 목표 임무를 둘러싸고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 전개를 담채로 삼아 연변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화의 이야기를 생동하게 잘 전하고 전주 여러 민족 간부 군중이 마음속 깊이 네 가지 함께 공동체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교양 인도해 연변의 도약과 추월을 다그쳐 추동하는 데 인심을 모으고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연간 우리주는 홍색, 생태, 빙설, 민속 등 자원 우세에 의탁해 30개의 관광으로 왕대, 교류, 융화 촉진 기지를 정성껏 조성했습니다. 허가복은 서영진 오봉촌을 찾아 일부 마을 주민들의 집을 방문해 주민들과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소득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마당이 깨끗하게 정돈된 것을 본 허가복은 연신 칭찬하며 이들이 시범 번복이 역할을 잘 발휘해 이웃들을 이끌고 환경을 더욱 아름답게 조성함으로써 아름다운 농촌이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거주하고 즐기는 관광 특색을 살리고 규모를 형성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현지 및 가까운 곳에서 소입을 누리고 부유해지도록 이끌어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정확한 역사관, 민족관, 국가관, 문화관을 수립하도록 교양 인도함으로써 청소년의 애국심, 중화혼을 가열층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이어 허가복은 북산가도 단옹사회구역에서 선후하여 행정대청, 홍심역참, 홍성규 조정실을 방문하고 사회구역의 편의봉사, 갈등해소 등 사업 전개 상황을 상세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사회구역은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첫 번째 플랫폼이자 중화민족 공동체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일선 진지입니다. 사회구역이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대중 속에 융합되는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기층 지리의 각 고리에 조화롭게 상감시키고 다양한 형태와 다채로운 선전 교양 활동을 정성껏 조직 전개하며 대중의 걱정거리, 귀찮은 일, 안타까운 일, 번거로운 일을 정성껏 해결해 주어 따뜻한 봉사가 주민들의 마음속 깊이 닿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더 많은 귀속감, 정체성, 행복감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허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 교양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여러 민족 대중이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수립하고 다섯 가지 인정을 증진하며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전주 각급 당위와 정부는 성류꽃 피어 연변을 비추고 동심으로 공동체의 꿈 구축하자는 주제를 긴밀히 둘러싸고 선전 형식을 혁신하고 활동 담채를 풍부히 하며 내용이 풍부하고 대중에게 익숙한 선전 교양 활동을 정성껏 전개함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통일 전선

0: 인조, 종교 등 부문의 힘을 통합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전형, 성규홍 기층 선전원을 조직해 기관, 학교, 사회구역, 마을, 군영, 기업, 종교 활동 장소 등에 깊이 들어가 선전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선전 범위를 신흥 분야로 넓혀 공동체 리념이 더 광범위하게 전파되게 해야 합니다. 대중이 참여하기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특색 활동을 정성껏 설계하고 주제, 무대 공연, 사회구역 취미 운동회, 음식 나눔회 등 대중성 활동을 넓게 전개해 여러 민족 대중이 웃음꽃 속에서 거리를 좁히고 감정을 증진하며 우정을 다지게 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깊이 있게 선전하고 주변 일로 주변 사람을 교양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생산과 생활, 이웃관계 속에서 생동한 사례를 발굴해 추상적인 법률 조문을 대중에게 익숙한 일상적인 언어로 전환함으로써 대중이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법률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실천하게 해야 합니다. 다양한 매체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중의 생활과 밀착되고 작은 것으로 큰 주당위석인 호가보, 성정부 당조성원 김육휘가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 경기의 초점 경기입니다. 연변팀은 홈장에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대련팀을 맞이했습니다. 의량팀은 정규리그 제5라운드 경기에서 1대1로 비긴 바 있습니다. 이번 준결승에서 다시 맞붙어 한쪽은 정규리그 1위의 기세로 다른 한쪽은 홈장의 우세를 앞세워 맞서면서 경기 전부터 승부의 긴장감이 한껏 고조됐습니다. 경기 시작 전 대형 북공연 북소리로 연변을 노래하네 노래모음 산과 바다 어우러지고 나라와 가정 한마음, 응원체조 푸른 잔디 아리랑 등 다채로운 문예 공연이 륜번으로 펼쳐졌습니다. 우렁찬 북소리, 격앙된 노래소리, 활기찬 춤사위는 현장 축구팬들의 열기를 달궜습니다. 기세차고 열정 넘치는 입장음악이 장내에 울려 퍼지면서 량팀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서며 동북지역 축구 선수들의 앙양되고 분발 향상하는 량완정신 북모를 보여줬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연변 명태 응원단이 련이어 진영을 바꾸며 응원했고 대련 원정 응원단의 푸른 깃발이 원정팀 관중석을 가득 메워 의량팀 선수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18시경 경기가 정식 시작됐습니다. 의량팀 선수들은 빠르게 경기 상태에 들어가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각자의 전술 체계에 립각해 전력으로 공세를 펼쳤으며 문전 로빙슛, 측면 크로스, 빠른 역습 등 멋진 장면이 련이어 펼쳐졌습니다. 매번의 날카로운 돌파와 강한 수비, 위협적인 슈팅마다 현장 축구 팬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최종 휘슬이 울리면서 연변팀은 대련팀을 2대1로 꺾었습니다. 본기 대회 규칙에 따라 준결승은 홈, 원정 2차전 방식으로 진행되며 의량팀은 9월 12일 대련으로 장소를 옮겨 2차전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련영성 정부 참사이며 련영성 축구협회 주석인 주철민, 대련시 정부 부시장 모호풍, 대련시 정협 부주석 리연봉, 성정부 판공청 부주임 류용, 성체육국 부국장 류기,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재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 연변에 있는 주당위 상무위원 동지들과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지도부 성문, 주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및 조직 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9월 9일 제42회 교사절을 앞두고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진공래는 생활이 어려운 교원과 일선 교원을 위문하고 시당위와 시정부를 대표해 전시 광범한 교원과 교육 사업일꾼들에게 명절의 문안과 진심 어린 축복을 전했습니다. 진공래는 생활이 어려운 교원 원춘희의 집을 찾아 그의 건강 상황과 생활 형편을 요해하고 나서 신심을 확고히 하고 곤란을 극복하며 굳세고 낙관적인 태도로 생활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경려했습니다. 그는 교육 부문과 학교에서 생활이 어려운 교원들의 생활 형편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사업과 생활에서 제때에 지지와 관심을 주며 각항 지원 정책을 잘 시달해 실제 곤란을 해결해 줌으로써 그들이 당과 정부의 따뜻함을 실질적으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 제1고급중학교에서 진공래는 교정 환경을 돌아보고 학교의 운영 역사, 교정 문화, 교원 역량, 교수 성과 등 상황을 상세 요해했습니다. 그는 교원들이 교육사업에 대한 열애와 견지를 시종 유지하고 사랑과 지식, 지혜로 학생들의 마음을 밝혀주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전면 발전을 이끄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도록 경려했습니다. 위문 과정에서 진공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교육은 나라의 대계이고 당의 대계입니다. 전 시의 각급 각 부문에서는 교육 우선 발전 전략을 견지하고 교육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며 교원 대우 건설을 강화하고 교육 교수의 질을 높여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스승을 존경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양호한 사회 풍조를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실제적인 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어려운 문제를 풀어 교원들이 안심하고 가르치며 전념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광범한 교원들의 직업 연계감과 행복감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전시 광범한 교원과 교육사업열군들은 당을 위해 인재를 육성하고 나라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며 교육가 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고 고상한 사덕과 해박한 학식으로 학생들의 성장과 인재 양성을 이끌며 독지 채미로가 전면적으로 발전한 더 많은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힘써 양성하기 바랍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장학빈이 위문에 참가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길록 작사 강철웅 작곡의 상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웃으며 살라기에 가슴 열고 살라기에 잊어야지 잊어야지 내 마음 다독여도 마른 풀 헤치고 돋아나는 새싹처럼 머리 철은 아픔이 가슴을 허비누나 꽃잎으로 닦아볼까 햇빛으로 닦아볼까 바람이 속삭이네 세월로 닦으라고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도 점차 소원해졌습니다. 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2021년 8월 왕 선생은 결혼 전 부모가 자신에게 증여한 신혼집의 50% 지분을 르니어사에게 증여하고 양측은 협의를 체결하고 관련 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두 사람의 파탄 직전 관계를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2023년 4월 부부는 별거리를 시작했습니다. 일정 기간 후 르니어사는 이혼 소송을 제기해 왕 선생에게 성기능 장애가 있어 결혼이 파탄났고 자신이 출산권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시장 가격의 50%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왕 선생은 이혼에 동의했지만 부동산이 그의 결혼 전 개인 재산으로 의뢰 씨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으며 단지 결혼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지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 돼야 합니다. 분할 비율과 관련해 법원은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첫째, 재산의 출처입니다. 부동산의 원시 취득 및 변경 전의 가치 상승에 르니어사가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결혼 정황입니다. 양측은 2020년 2월에 결혼해 2023년 4월에 별거했으며 실제로 함께 생활한 것은 3년에 불과해 결혼 관계의 존속 기간이 짧은 경우에 해당하며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과실 문제입니다. 르니어사는 왕 선생에게 성기능 장애가 있고 자신이 출산권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충분한 의학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정 중대 과실을 구성하지 않으며 현행 법률에서도 출산권 손실을 재산 분할의 독립적 보상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 선생은 르니어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기 예름직하고 버리기엔 또 아깝죠. 네, 그럼 곰팡이가 핀 빵은 상한 부분만 도려낸 후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요? 아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곰팡이가 핀 빵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아플라톡신이 이미 조용히 퍼져 있으며 이

강력한 발암 물질은 일단 섭취하면 간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곰팡이가 핀 빵 외에도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 가지 음식은 아폴라톡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수도의과대학 부속 북경지단병원 종양진단 및 치료센터 주임이사 손외는 곰팡이가 핀 쌀, 옥수수, 락화생, 쓴맛이 나는 해바라기 씨와 견과류, 그리고 이상한 냄새가 있는 식용유는 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곡물과 견과류는 밀봉해 습한 곳에 보관하고 식용유는 작은 포장을 구매해야 하며 젓가락과 도마는 정기적, 즉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가장 길어 1년을 넘기지 말고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침에 우리 몸은 신진대사를 시작하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아침을 장기간 걸으면 신체 기초 대사율이 감소하고 지방이 연소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침 식사를 걸으면 점심시간에 과식을 유발해 오히려 비만해지기 쉽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아침을 거르는 사람은 비만 위험이 더 높습니다. 아침 식사는 삶은 달걀 1개, 오트밀 50g, 과일 200g, 순우유 250ml와 같은 고품질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탄수화물을 포함해야 합니다. 과학적인 체중 관리는 다음과 같은 것부터 착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성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체중을 5에서 15% 줄이면 혈압, 혈당 및 혈중 지질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무작정 굶기보다 똑똑하게 먹기입니다. 매 끼니는 채소 2인분, 단백질 1인분, 주식 1인분으로 구성하고 주식은 주먹 크기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식품 라벨을 볼 줄 알고 찜 요리, 삶은 요리, 무침 요리를 많이 먹고 기름지고 튀긴 음식을 적게 먹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세끼 식사로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장기간의 불면증과 불안은 쉽게 종심성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 동안 명상해 감정적인 식사를 줄일 것을 권장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고 친지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며 과로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일과 휴식을 안배해야 합니다.

네, 오늘 프로 시작으로 윤행성의 축복의 밤이라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한 달이 또 모든 분들에게 축복의 달이길 기원하겠고요. 규보천리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은 한 걸음도 결국 천리가 된다. 단 한 번으로 멀리 가는 사람은 없다. 꾸준한 걸음이 멀리 갈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한술에 배부르려고...

0: 사람의 생각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네, 재담 명랑한 우리 노래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에, 노래는 말이야.
2: 아, 춘향이 저고리가 샛노랗지.
1: 누가 춘향이 저고리를 말하나? 너와 상덕스러워하지 않나?
2: 에, 에. 자네 보니 이제 보니 그 입이 참새 입처럼 뽀죽한 게 그 곰을 잘 뽑겠네 그려.
1: 자네는 입이 대구 입처럼 넓죽해서 처음을 잘 넘기겠네 그려.
2: 아, 그럼 우리 둘이 한번 누가 노래 더 잘 뽑아 넘기려게 한번 시합을 해볼까?
1: 좋네, 이어대길세.
2: 아, 글쎄 그 두만강 물결처럼 줄기차게 이어댄다 그 말이 아니야?
1: 그렇네. 그런데 네. 한 가지 조건이 있네.
2: 무슨 조건 말이야?
1: 밤하면 밤노래, 꽃하면 꽃노래, 산하면 산노래, 강하면 강노래일세 알만한가?
2: 아, 알고도 나무 믿지. 그런데 이보라고 그 외마디라도 이럽는가 외마디?
1: 외마디 명창이라고 가슴을 더 울릴 거네.
2: 옳지. 그럼 내일은 설날이다. 기쁨으로 들끓는 금음날 밤에. 밤자부터 노래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때?
1: 빨리 입을 열게.
2: 예?
1: 아차.
2: 하늘엔 천만 개 진주 뿌리고 우리는 광장에서 춤을 춘다네.
1: 자네 시작부터 엉터리네. 거기 어디 밤자가 하나라도 있나? 응?
2: 아, 바?

0: 달도 없는 야밤에 자동차 달린다. 자동차 달리다가 문득 새우.
1: 빵빵빵.
0: 여기가 어딘가 물었더니.
1: 예, 여기는 봄 노래 넘치는 아름다운 평강도시 영길입니다.
0: 누가 노래를 하라 그랬지? 자네는 마음대로 말을 집어넣으라 그랬어?
1: 여대기가 아닌가 이거?
0: 에?
1: 아, 이거 어망간에 그랬네.
0: 한 번만 용서한다고.
1: 손에 손에 손에.

0: 갑자기 잘 되는 거네. 여보게, 우리 생활은 말 그대로 정말 꽃과 같단 말이야.
1: 그렇게 말고 따사로운 당이 햇살 아래 봄꽃처럼 떨기떨기 피어난단 말이네.
0: 난 그럼
1: 실로 겁들아
0: 봄이면 민둘레 꽃
1: 강변의 봄벚

0: 가자 한다.
1: 가긴 어디로 가? 가긴.
0: 아, 산으로 가겠네. 장백산에서는 꽃사슴이 뿔을 젖고,
1: 아, 모아산에서는 사과배 향기 풍문이. 아.
2: 산마다 봉이마다 새어단장
0: 산에 바빠놨군. 선선을 쓰는건 그래.
1: 아, 그렇게 단발 말고 날짜가 자르러 올라오란 말이야.
0: 산이가 오르는데 내라고 못 오를까?
1: 이렇게 빨리 오르단 말이야.

0: 삼불차 떠나는 소리에 아이고 순찰을 나 이제 산을 떠나야겠네.
1: 떠나긴 어디로 떠난단 말인가?
0: 시원한 강으로 가겠네.
1: 난 산으로 가겠네.
0: 난 강으로 가겠네.
1: 나는 산으로 가.
0: 난 산으로 가.
1: 난 경결이
0: 난 강으로 가.
1: 난 경결이 산으로 가 이거.
0: 난 경결이 강으로 가.
1: 그럼 우리 둘이 어디든지 가지 말고 이 자리에 서서 산과 강이 함께 오는 노래를 부른다고 해.
0: 그게 잘 되니라고.

0: 단독허물 맑은 우리 연변엔
1: 가나오나 끝없는 명랑한 노래,
0: 새 생활 꽃피는 복받은 살림엔
1: 부를수록 흥겨운 기쁨의 노래 넘치네.
0: 나라가 부강하고
1: 행복이 주렁질
0: 희망찬 미래엔
1: 아름다운 새 노래 더 많아지겠으니
0: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1: 생각만 해도 춤노래 절로나네.
0: 활짝 펼쳐진 질타 오기는 계획이
1: 웅위로운 설계도 위에
0: 명랑한 우리 노래 순호와 가대, 가대.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내가 사랑스럽다고 느껴질 때, 스스로가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잘했구나, 대견하다고 느껴질 때, 내 인생이 나를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점은 나부터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하라,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루가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 달을 끌든 1년을 넘어 끌든 결국엔 해내면 그 결과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것, 너무 큰 것, 욕심내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하루만큼만 소중히 여기고 예쁘게 채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해피라디오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애청자분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설렘보다는 혹시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아이는 새로운 교실과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우리 아이만 유독 힘들어하는 것은 아닐지 말입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그 불안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잘하길 바라는 마음을 넘어 아이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부모 스스로의 불안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법까지. 네, 연변 지능의 숲 심리건강자문센터 김양 원장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1: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2: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1: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2: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지능의 숲 심리건강자문센터 김양 원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저희 동료 중에도 새로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를 둔 동료가 여러 명인데요. 이런저런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부모가 느끼는 새학기 불안과 아이가 느끼는 새학기 불안은 아무래도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상담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하신 이 두 불안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3: 네, 상담 현장에서 보면은 부모는 아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느낍니다.
0: 네.
3: 네, 그런데 아이는 현재의 감각적 위협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0: 네.
3: 어떤 이야기냐면은 부모의 불안은 이 아이가 학교 가서 친구 못 사귀면 어떻게 할까? 네,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0: 네.
3: 또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공부 못 따라가면 어떡하나? 전 학교 못 갈 건데 이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결과를 걱정하면서 통제 불능한 그런 상태를 두려워합니다.
0: 네.
3: 그런데 이것은 마치 어떤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가 저 캐릭터가 3년 후에 어떤 비극을 맞을까 이런 걸 예측하는 것과 같습니다.
0: 네,
3: 사실 터무니없는 거죠.
0: 그렇죠. 네.
3: 네, 영화 자체가 저게 현실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그러는 것처럼 부모의 불안은 미래에 관한 불안은 이렇게 좀 너무 과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0: 네.
3: 네. 반면 아이는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이들이 지금 여기 생존이 신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0: 네.
3: 그래서 아이는 오감에 닿는 그런 새 책상에 뭐 낯선 냄새 같은 거나 새 교실 또 새 그 반급에 만나는 새 학생들,
0: 네.
3: 그리고 선생님 등 이런 감각적 자극에 대한 생존 본능적 경계를 합니다.
0: 네.
3: 네, 그래서 큰 아이가 복도에서 지나가면서 나를 흠칫보기만 해도 금방 학교에 들어간 애들은 예, 겁먹는다고 해요.
0: 네.
3: 그리고 점심시간에 또 서로의 도시락을 비교할 때도 있고,
0: 네.
3: 네, 아무튼 눈앞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들리는 그런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이런 경계에서 반응해서 불안을 겪습니다.
0: 네.
3: 그래서 저희가 상담할 때 학교 3학년 아이가 학교를 얼마 안 가서 아, 엄마 자꾸 배 아프다고 하더랍니다.
0: 네.
3: 네. 그래서 엄마가 왜 며칠 안 갔는데 배 아파하냐.
0: 네.
3: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상담실에 와서 했던 얘기가 네, 굉장히 엄마 걱정하고는 다른 거였는데
0: 네.
3: 새 책상에 앉았더니 앞에 앉은 친구가 자꾸 책상을 뒤로 민대요.
0: 아, 네.
3: 그래서 자기가 덩치는 안 되고 이 친구랑 친하지도 않고
0: 네.
3: 그래서 소심하고 내향적인 애라서 그런 것이 걱정돼서 네, 학교 가는 게 불편해서 배 아프다고 했다고 했어요.
0: 네.
3: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부모님 것 불안은 미래에 관한 멀리를 보고 불안하지만 아이들은 현재를 보고 불안하다는 것을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0: 네, 그렇군요. 부모님들의 이런 불안들은 그럼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3: 네, 부모의 불안은 아이에게 솔직히 정서적 전념을 일으킵니다.
0: 정서적 전념.
3: 네, 네. 그래서 부모는 정서적 거울이자 환경이 안전한 지표입니다.
0: 네.
3: 그래서 부모님이 미간을 찌푸리거나 한숨 자주 쉬거나 과도한 질문을 한다면 아이들은 아,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위험한가? 내 집 상태가 위험한가? 이렇게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0: 네.
3: 네, 그리고 그걸 무의식적으로 배웁니다.
0: 아, 배운다고요?
3: 네, 따라 배웁니다.
0: 아, 네.
3: 그러니까 걱정이 되면 저렇게 해야 되나 봐.
0: 아.
3: 네, 그래서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불안은 거울 뉴런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에게 그대로 전이됩니다.
0: 네.
3: 네, 그래서 등굣길에 뭐 친구랑 잘 지내야지, 선생님 말씀 잘 듣고라는 이런 당부를 자꾸 하면 아이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하나둘 얹어놓는 행위가 됩니다.
0: 네.
3: 아이는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진짜 그런 불안한 감정을 누르고
0: 네.
3: 괜찮은 척 연기를 하게 됩니다.
0: 네,
3: 네 이래서 아이 내면의 긴장을 오히려 더 유발할 수가 있고 아이는 내가 힘들어하면 우리 엄마는 슬퍼하는구나.
0: 아.
3: 네, 이런 것을 배우면서 오히려 엄마의 정서적 돌봄자 역할을 맡아서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0: 네.
3: 감성이 많은 애들은 오히려 자기가 엄마를 배려해서 엄마 괜찮아 괜찮아 네 이런 것을 합니다.
0: 네.
3: 그래서 오히려 학교 가면서 친구랑 잘 지내야 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런 당부를 하는 것보다는 네 아이 에게 오히려 예, 가볍게
0: 네.
3: 예, 그런 학교를 갈 수 있도록
0: 네.
3: 이런 잔소리는 피하고
0: 네.
3: 아이랑 편안한 얘기에 소통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0: 그래요. 오히려 진지한 얘기를 하게 되면
3: 네.
0: 아이에게 더 불안한 정서를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3: 네, 네, 그렇죠.
0: 가벼운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이
3: 네.
0: 좋겠군요. 네. 그럼 부모가 걱정하는 가상의 문제와 이 불안감을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3: 네, 걱정을 긍정적 방향으로 바꾸는 핵심은 통제 불가능한 걱정을 오히려 실행 가능한 과제로 바꿔줘야 됩니다.
0: 실행 가능한 과제로
3: 네.
0: 바꾼다. 네.
3: 통제 불가능한 걱정이라는 것은 내가 걱정을 해도 아무런 쓸모없는 걱정.
0: 그렇죠.
3: 네.
0: 네.
3: 그래, 티벳의 속담에 그런 거가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0: 네. 네.
3: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네, 걱정을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걱정이기 때문에
0: 네.
3: 그것보다는 실행 가능한 걸 찾아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0: 네.
3: 부모의 두뇌는 자동적으로 미래의 위협을 과장해서 생각하도록 진화가 됐습니다.
0: 그렇죠.
3: 우리가 그런
0: 네.
3: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0: 네.
3: 네. 그런데 오히려 구체적으로 야, 너 학교 갔는데 친구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 말보다는 첫날 점심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 혼자 앉아있는 친구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을까?
0: 네.
3: 네, 아주 가볍게.
0: 네.
3: 네. 혹은 야 선생님이 무서워도 걱정하지 마. 선생님은 안 무서운 존재야. 이런 말보다는
0: 네.
3: 선생님께 질문하는 연습을 우리 한번 거울 앞에서 한번 해볼까?
0: 아.
3: 네. 혹은 엄마랑 아이가 역할을 바꿔서 역할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선생님을 해도 됩니다.
0: 네.
3: 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런 불안을 구체적 행동을 시범의 범으로서 불안을 조금 낮출 수가 있습니다.
0: 네.
3: 네,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한 아빠가 아빠 혼자서 아이를 네. 키우는 딸을 키우는 아빠가 계셨는데
0: 네.
3: 새 학기가 되자 아이가 학교 가는 것을 굉장히 수줍음타면서 걱정하더래요. 근데 이 아빠가 참 지혜로운 거가
0: 네.
3: 이 아이한테 야 우리 일주일 동안 한 명씩 이름을 물어보는 게임을 하자.
0: 네.
3: 하루에 한 명씩 가서 이름 알아오랬습니다.
0: 네. 친구 네. 반 친구들의 이름을 그런
3: 네.
0: 거죠.
3: 네. 그래서 아이의 걱정을 게임으로 수집 게임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호기심을 유발해 줬습니다.
0: 네.
3: 그리고 아이한테 너 학교 가서 가장 무서운 세 가지가 뭐야?
0: 네.
3: 그랬더니 의외로 이 아이가 화장실을 내가 못 찾으면 어떡해.
0: 네. 네.
3: 그리고 선생님이 나를 지적하거나 했을 때 내가 제때 답을 못하면 어떡해.
0: 네. 네.
3: 그다음 점심시간에 다른 애들은 친구가 다 있는데 나 혼자 친구가 없으면 어떡해.
0: 네.
3: 우리가 들어봤을 때는
0: 네.
3: 너무 좀 당황하죠.
0: 그렇죠.
3: 이런 걱정을 한다고 이럴 수 있는데 아이는 실제로 그런 걱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0: 그렇죠.
3: 그래서 네. 사실 걱정은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를 걱정하는 것은 아이에 대한 사랑의 역설적 표현입니다.
0: 네.
3: 아이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내가 학교에 가서 잘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0: 네.
3: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이한테 아빠가 너를 걱정하는 것도 네가 소중해서요고 네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도 네 학교 생활을 잘하고 싶어서구나 이렇게 아이의 속마음을 함께 들여다봐주는 그런 것으로 전환시키면 좋습니다.
0: 네, 그래요. 이제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 혹은 선생님이 무서워라고 말할 부모님들은 보통 달래거나 야단치기 바쁘지 않습니까?
3: 네.
0: 이 말 속에 감추어진 아이의 진짜 수요는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3: 네, 지금 학교 가기 싫거나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0: 네,
3: 근데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런 속마음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가 더 갈등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0: 네.
3: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 선생님이 무서워 이렇게 말할 때는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거가 아이를 달래거나 야, 너 오늘 학교 잘 갔다 오면 이번 한 주 동안 잘 가면 엄마가 주말에 어떻게 해줄게.
0: 네.
3: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야단치기에 바쁩니다.
0: 네.
3: 학교 안 가고 뭐가 될래? 너 앞으로 뭐 먹고 살래? 이렇게 야단치기에 바쁜데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나를 이해해달라는 신호이자 내가 지금 감당하기 힘든 감정이 있어 나 좀 봐줘 이런 표현입니다.
0: 네.
3: 예, 그러면 또 어떤 부모님들은 야 공부는 이만 힘드니? 엄마도 다 그렇게 다녔고 지금 다른 애들도 다 그런데 힘든데 다니는 거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0: 그렇죠.
3: 그러면
0: 네.
3: 아이는 내 감정은 틀렸나 보다. 내가 잘못하고 있나 보다.
0: 네.
3: 그러면서 낮은 자존감이 됩니다.
0: 네.
3: 그래서 이때 진짜 아이의 마음의 욕구는 해결책이 아닌 첫째 공감을 원합니다.
0: 공감을.
3: 네, 네. 학교 가기 싫구나. 엄마도 새 직장 가기 전날 그런 적이 있었어.
0: 네.
3: 어떤 점이 가기 싫은데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0: 네.
3: 그래서 이 말 속에는 내 감정을 인정받고 함께 고민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나 이런 감정 좀 알아봐주고 내 고민 함께 해줘요. 이런 아이의 신호입니다.
0: 네.
3: 그리고 선생님이 무섭다는 그런 말을 할 때는 이 아이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선생님이 제 이름을 크게 부르실 때 심장이 쿵쾅거려요.
0: 네.
3: 제가 틀리면 혼날까 봐 두려워요.
0: 네.
3: 이런 공포가 대체적으로 많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0: 네, 저희 어릴 적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3: 그렇죠.
0: 네.
3: 그래서 사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그런 것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서 엄마랑 함께 조금 더 나눠보면서 결정을
0: 네.
3: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부모님이 아이의 속마음을 읽어주면서 그 정서를 번역해주는
0: 네.
3: 번역가가 됐을 때 아이도 자신의 속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아마 누구나 새로운 환경에서는 긴장하고 또 두려워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고 또 새로움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아이들의 상태도 많이 다를 것 같는데요. 이 적응을 잘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나누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3: 네. 결정적 차이는 낯선 자극에 대한 인지적 해석에 따라서 다릅니다.
0: 네.
3: 적응을 잘하는 아이들은 새로운 자극을 와 내가 좀 탐험해볼 대상이네 이런 호기심으로 다가갑니다.
0: 네.
3: 그런데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들은 자극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0: 네.
3: 네. 그래서 낯선 얼굴을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0: 네.
3: 그리고 학교의 새로운 규칙은 내 자유를 제한하는 장치일 거야.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0: 네.
3: 그래서 이들의 뇌에는 편도체가 공포 중추처럼 활성화돼서 작은 변화도 엄청 큰 위험으로 커지게 합니다.
0: 네.
3: 느낌을. 그래서 예측 가능한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자극이 와야 되는데 얘네한테는 모든 자극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0: 네.
3: 모든 것을 위험으로 접한다는 겁니다.
0: 네.
3: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수업 발표할 때 한 학생은 선생님 목소리가 커서 너무 놀랐지만 저분이 정이 좋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0: 네.
3: 다른 학생은 똑같이 한 반인데 나는 선생님이 나를 야단치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웠어.
0: 네.
3: 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 차이는 타고난 성향보다 가정에서 새로움에 대한 대화 방식을 어떻게 해줬냐.
0: 네. 네.
3: 그러면 적응형 아이들은 거절을 당해도 내가 오늘 운이 없었나 보다. 다시 내일 다시 해보면 되지.
0: 네.
3: 이렇게 생각을 해요.
0: 긍정적으로.
3: 그렇죠. 근데 네. 취약한 아이들은 나는 절대 못할 거야. 그래서 오늘도 안 됐을 거야. 네.
0: 좌절을 하는군요.
3: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결국 적응의 핵심은 실패를 정보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이는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길러지는 심리적 근육입니다.
0: 네. 그래요. 성인들도 이직을 하거나 연고가 없는 낯선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면 그 막막한 느낌이 드는데 뭐 아이들이라고 오죽하겠습니까만
3: 네.
0: 만약 학생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한다면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까?
3: 네, 부모님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보다는
0: 네.
3: 우리가 위험할 때 제일 필요한 게 피난처고 도피처고 안식처죠.
0: 그렇죠. 네.
3: 네, 그래서 안전기지 역할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0: 네.
3: 그래서 학교를 갈 때 학교를 가는 물리적 지도도 함께 그려보고 시뮬레이션을
0: 네.
3: 해주는 겁니다.
0: 네. 네,
3: 그리고 특히 내향성이 강한 아이들에게는 화장실 위치도 그림으로 함께 그리고
0: 네.
3: 네, 그리고 또 혹시나 너가 아플까 봐 걱정이 되면 뭐 보건실 위치도 함께 학교 내에 그런 지도를 같이 보기도 하고
0: 네.
3: 네 그러면서 또 좋은 방법은 아이의 가방 안에 특히 저급학년 1, 네. 2, 3학년 저급 저학교 금방 붙은 아이들에게는 가방 안에 가족 사진을 작은 걸 미니를
0: 네. 네,
3: 스티커 사진이라도 챙겨서 열쇠고리처럼 넣어주면 좋습니다.
0: 그래요?
3: 네 그랬을 때 아이들은 안전하다는 마음을 갖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랑 함께해 지금 학교에 같이 있어 이렇게 함께 지켜 켜줘 이런 마음으로 좀 안정을 빨리 찾아갑니다.
0: 네.
3: 그리고 처음 가는 곳은 누구나 긴장될 거야. 엄마도 그래. 네. 이런 일을 자기의 엄마의 예전 과거도 이야기해주면 아이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네, 동지가 생겼죠.
0: 네.
3: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편해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 가는 것을 부담을 줄이자면 야, 너 오늘 학교 갔다가 가장 기억에 남은 소리는 뭐였어? 청각.
0: 네.
3: 네, 청각을 물어봐주고 오늘 친구 몇 명 사귀었어? 이런 걸 물어보지 말아야 합니다.
0: 그래요?
3: 네. 네. 그리고 아이가 부담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너네 반에 들어가면 어떤 냄새가 나? 후각 자극하는
0: 네.
3: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면 아이는 그걸 관찰하느라고 불안이 줄어듭니다.
0: 네. 정신이 또 오감적으로 이렇게
3: 네.
0: 신경이 쓰이다 보면
3: 그쵸.
0: 긴장감이 조금 덜해지는군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 친구는 사귀었는지 네. 오늘 친구랑 잘 놀았는지
3: 맞습니다.
0: 그런 얘기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네. 하는데 이런 질문도 이제 적게 하는 것이 좋겠군요.
3: 네, 네.
0: 네. 그래요. 그 불안이 지나가는 적응기의 설렘과 긴장인지 아니면 아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신호인지 부모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혹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3: 네,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0: 네.
3: 네, 언제를 지나가는 적응기로 봐야 하고 언제는 전문가에게 데려가야 합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0: 네.
3: 지나가는 긴장이란 거는 학교 가기 전에 불안하지만 학교에 도착하면
0: 네.
3: 수업하다 보면은 또 괜찮아지고 네, 끝난 후에는 놀이에 집중도 할 수 있고
0: 네. 네,
3: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 증상이 감소되는데 2, 3주 안 자연 감소되면 이거는 지나가는 긴장입니다.
0: 네.
3: 2, 3주 안에.
0: 네.
3: 그런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4주 이상 연속 지속되면서
0: 네.
3: 증상이 악화되거나 일상 기능이 붕괴되고 사회적 위축이 심해질 때 어울리지 못하고
0: 네.
3: 이런 위축이 심해지거나 잠, 수면이나 식사 패턴에도 영향을 받거나 심지어
0: 네.
3: 초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적응 못하는 애들이 밤에 야뇨증이 생깁니다. 침대에 실제로
0: 네.
3: 실수하는 애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3: 네, 그리고 신체 증상이 등교 여일과 정확히 일치해서 주말엔 멀쩡할 때.
0: 네.
3: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안 아프고 등교한 후 한두 시간 내에 호전이 되면 이거는 괜찮은 겁니다.
0: 네.
3: 그리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 네, 뭐, 다른 큰 증상이
0: 네.
3: 너무 별로 명확하지 않을 때,
0: 네.
3: 예, 그럴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심리적인 신호일 때는
0: 네.
3: 등교 시간이 다가올수록 심해지고 학교에 도착하면 또 완화됐다가
0: 네.
3: 어떤 특정 과목에서 자기 싫어하는 과목,
0: 네.
3: 특정 과목에서 또 집중적으로 막 배도 아파나고 메스껍고 머리 아프고 이릅니다.
0: 네.
3: 예, 그런데 병원에 가서 위랑 머리랑 다 검사하면 정상으로 나와요.
0: 네.
3: 그러니까 얘가 배 아파서 갔는데 배를 검사했더니 정상이고
0: 그렇죠.
3: 어떤 애들은 또 자기가 심장이 아프대요. 숨이 안 올라오는데 근데
0: 네.
3: 심장 검사를 하면 또 정상입니다.
0: 네.
3: 네, 그리고 머리 검사를 하는 경우도 특히 고중학생들은 머리 아프다는 학생이 엄청 많아요.
0: 머리 아프다.
3: 예, 그래서 네. 병원에 가서 머리

0: MRI나 CT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럴 때다 이롭다는데 얘는 왜 이럽니까? 얘가 꾀병하는 게 아닙니까? 하는데,
1: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0: 꼭 심리과를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1: 아.
0: 네, 이럴 때는 심리적 신호입니다.
1: 네.
0: 그래서, 실제로 한 엄마가 아이의 배앓이로 병원 세 군데를 돌았습니다.
1: 네.
0: 근데 다 이상이 없다 하더래요.
1: 네.
0: 그 상담 결과는 이 아이가 체육 시간에 줄뛰기를 했는데 줄뛰기를 잘 못해서 친구들한테서 놀림을 받았대요.
1: 아,
0: 근데
1: 네.
0: 그 후로 체육 시간만 되면 긴장이 오는
1: 긴장하는
0: 겁니다.
1: 거죠.
0: 네,
1: 네.
0: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을, 지금 잘 친하지 않는데
1: 네.
0: 놀림까지 받으면 자기
1: 그렇죠.
0: 이미지가 걱정이 되면서
1: 네.
0: 이런 것을 감정 신체화라고 말합니다. 감정 때문에 신체 반응이 왔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의학적으로는 이때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거가
1: 네.
0: 아이한테 너의 배는 의학적으로는 안전하대. 네, 병원에 가 검사했잖아요.
1: 네.
0: 의학적으로는 안전하대. 그런데 마음이 긴장되면 배가 반응할 수 있대.
1: 네.
0: 그래서 마음이 긴장한 것 때문에 너가 지금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래. 지금 어떤 걱정하고 있는지 엄마와 이야기 해보고 우리가 같이 해결을 해볼까? 이렇게 소통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좀 아이의 불안을 해소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 새학년이 시작되면서 친구 사귀기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0: 네네.
1: 네, 새로운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은 뭐 따로 있을까요?
0: 네, 의외로 이렇게 좀 수줍음이 많은 애들이
1: 네.
0: 꽤 됩니다. 친구 사귀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이럴 때 효과적인 방법은
1: 네.
0: 압박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야, 오늘은 한 명한테라도 가서 말 한마디라도 걸고 와. 이게 압박하는 겁니다.
1: 아, 그렇죠.
0: 네. 근데 부모님은, 네, 가장 기본, 아주 쉬운 거 시켰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한 명이라는 숫자를 제기하기보다는, 네, 과정을 집중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점심에 네 옆자리에 앉은 아이가 뭘 먹는지 한번 관찰하고 올래? 말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눈으로 보고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쉽게 말 시키는 걸 시키는 것이 아니라
1: 네.
0: 눈으로 한번 보고 오는 걸 시키면 됩니다.
1: 아.
0: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캐릭터 같은 그런 필통을
1: 네.
0: 가져가게 해주거나 그런 것을 입고 옷이나 이런 것을 입고 가게 해주면 아이들은 신기하면은 저급한 아이들은 다 와서 말 걸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관심이 집중될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0: 절대 하시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야, 누구처럼 친구 좀 많이 사귀어야지.
1: 네.
0: 비교하지 마셔야
1: 아, 비교하지
0: 합니다.
1: 말고요.
0: 예. 그리고 오히려, 야, 너는 너네 반에 어떤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어? 이런 질문이 아이의 마음을 좀더 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친구 사귀기는 속도가 아닌 방향의 문제이며 아이의 사회적 자존감은 한 명의 진짜 친구가 10명이 가벼운 그 인사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보다 힘이 더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의 속도를, 천천히 친구를 사귀더라도 그 속도를 존중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그래요. 이런 경우는 소학교뿐만 아니라 고중에 가서도
0: 네.
1: 네, 입학하고 나면 생기는 경우도
0: 네네,
1: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네, 고중에서도 문제 많죠. 네.
1: 그래요. 방학 동안 멀어졌던 친구들 혹은 새로 만나야 하는 반급의 또 친구들, 관계 맺기를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꼭 친해져야 해라는 압박 대신 그 건넬 수 있는 심리 지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네, 아이에게 꼭 친해져야 해 하는 압박은 오히려 불안을 더 크게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대신에, 야, 네가 편한 사람을 찾는 게더 중요해.
1: 편한 사람,
0: 예,
1: 네.
0: 편한 사람. 그리고 친구라는 단어를 잠시 내려놓고, 친구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야. 네, 꼭 있어야 되는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친구는 선택이야. 그리고 너의 진짜 모습을 봐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거야.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친구가 좀 많으면은 이 아이가 가서 적응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그런 경우가
0: 네.
1: 있죠. 네.
0: 근데

0: 외향적인 애들은 친구가 많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 네.
0: 실제적으로 누구랑 다잘
1: 잘
0: 지내요. 근데
1: 어울리니까,
0: 내향적인 애들은 그게 아닙니다.
1: 네.
0: 단한 명이라도 친한 친구가 있으면 성공이라는 것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친구 만들기를 강조하기보다는 오늘 반에서 어떤 아이가 어떤 상황에 웃는지 한번 찾아봐봐. 그러니까 학교를 가는데
1: 네.
0: 학교에 가서 다른 뭔가를 가벼운 걸 관찰해서 올수 있도록
1: 네.
0: 그 이야기를 갖고 부모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오늘은 한 명과 눈을 딱 3초 마주 보는 것은 어때? 3초는 볼수 있잖아요. 1,
1: 네.
0: 2, 3 하면 끝났는데.
1: 네.
0: 네. 그리고 또 다음 단계에서 그런 느리게 친구 찾기에서 친구를 이렇게 만나 천천히 만나는 거가 꼭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나듯 친구는 천천히 다가가도 된다는 것을 아이한테 정말 여유 있게 여유 있는 그런 마음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양보다는 관계의 질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아이의 사회적 자존감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의 숫자보다 깊이를 이야기해주고, 진짜 친구가, 그냥 한 명이어도 네 인생은 성공이다. 이걸 강조해서 얘기해주면 됩니다.
1: 네, 그래요. 친구 사귀기에 급급해서 상대의 비위를 맞추거나 불합리한 요구도 들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0: 네.
1: 부모가 알려줘야 하는 친구 사귈 때의 원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0: 네, 이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이의 경계와 상호성 원칙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네, 첫째는 너가 싫을 때는 싫다고 말해도 돼. 거절 연습부터 배워줘야 됩니다. 우리는 친구랑 싸우지 마. 이거부터 자꾸 합니다. 근데 싸우고 안 싸우고가 문제가 아니고 아이가 나를 보호해야 안 싸우죠. 그래서
1: 그렇죠.
0: 거절부터 배워주셔야 하는데 거절을 역할극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절은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너가 건강한 관계, 건강한 친구 많이 만들고 싶지? 그러면 거절을부터 배워야 돼. 알려줘야 됩니다.
1: 거절하는 방법.
0: 네. 그래서, 숙제를 또 학교 다닌 애들 보면 어떤 애들이 숙제를 베끼자고 한대요.
1: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그럴 때또 아이가 당당하게 나는 숙제를 내 숙제는 내가 하는데 이것을 빌려줄 수는 없어. 네 숙제는 너가 하는 것이 학생의 임무인 것 같아. 딱 이거는 확실하게 거절하는 당당함을 아이한테 배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가 계속 양보하면 그 관계는 친구가 아니야.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일방적 희생은 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일방적인 희생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항상 양보하는 것은 꼭 마치 버스 정류장과 같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버스 정류장은 사람이 오를 때는 오르고 내릴 땐 내리고 마음대로죠. 그러지만 좀 정류장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너를 그렇게 그냥 가치 없이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인 희생은 우정이 아니라고 알려줘야 되고 세 번째는 진짜 친구는 네가 아니요 싫어 했을 때도 떠나지 않는 친구야. 네, 이 원칙을 알려주면서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상대가 떠난다면 그 친구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1: 새로운 학기에는 또 새로운 선생님과의 관계 형성도 중요한 순간인데요. 새 선생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0: 네, 인간 대 인간으로의 접근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선생님과 만나는 것은 사실 두 번째 부모 같은 존재를 만나는 일입니다. 개학 후한 2주간은 아이한테 선생님의 패턴을 관찰하라고 해보면 좋습니다.
1: 선생님의 패턴이요.
0: 선생님의 목소리 톤, 칭찬하는 방식, 화내는 패턴, 옷 입는 스타일, 음식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해서 잘 서로 상호 간의 기대를 갖고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학기

0: 새 환경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아이와 또 우리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1: 네, 새학기가 되면은 부모님들은 또 우리 아이가 잘 가서 적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불안하게 되고 아이들은 아까 또 현재의 그런 불안에서 이렇게 불안해하게 되는데,
0: 네.
1: 부모님은 완벽한 보호자가 되겠다는 환상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그냥 우리 아이의 속도대로 방향만 올바르게 해서
0: 네.
1: 천천히 함께 곁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해주는 동행자의 역할만 잘 해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새학기에 가서 잘 적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정답을 주기보다는 아이들의 생각을 많이 열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질문들을, 좋은 질문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잘 이끌어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네, 그래요. 어찌 보면 또새 환경으로 인해서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1: 네.
0: 어찌 보면 부모님이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네, 부모님이 옆에서 많은 힘이 또 돼줘야겠네요. 네, 그래요.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지능의 숲 심리건강자문센터 김향 원장님과 함께 새학기 부모님과 또 아이들이 겪는 그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학기 적응의 핵심은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등 뒤에서 밀어주는 힘을 조절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불안을 걷어내려고 조급해하기보다 오늘 우리 아이가 한 걸음이라도 나아갔다는 사실에 집중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적응을 돕는 출발점입니다. 네, 새학기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각자의 속도로 나아가길 응원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주변에서 듣는 말을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대로 따라하기 일쑤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나 예능 속 인물들이 내뱉는 대사를 귀에 꼼꼼히 담아두고 단어의 뜻은 제대로 헤아리지도 않은 채 곧바로 입에 달고 다니곤 하죠. 지난 주말 유치원에 다니는 조카가 집에 놀러 왔을 때 겪은 일이 아직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조카는 매일 저녁 텔레비전 시청을 즐기며 프로그램 속 인물들의 모든 대화를 귀 기울여 듣곤 했습니다. 그날도 식사 시간이 되어 할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을 식탁에 차려놓으시자 아이는 텔레비전에서 주워들은 표현을 무작정 꺼내 사용했고 할머니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하며 당황하셨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의 말을 뜻도 모르고 되바지로 쓰기 일쑤구나. 말의 의미를 먼저 알고 적절한 상황에 써야 한단다. 라고 부드럽게 달래며 말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은 되바지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얻어들은 말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을 뜻하며 되바지하다로 활용합니다. 텔레비전 친구, 어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나 표현을 그대로 재차 전달하는 모든 행동에 어울리는 표현이죠. 어린이들이 각종 매체 속 대사를 무분별하게 따라하며 되바지로 쓰는 모습은 일상에서 흔히 마주하는 광경입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고 내용을 깊이 고민하지 않은 채 퍼뜨리다 보니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꺼내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되바지의 두 번째 의미는 남이 받은 물건을 다시 넘겨받는 것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물건을 되바지하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이 한두 살 터울이다 보니 유모차나 장난감, 책이나 옷도 되바지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제일 큰 아이가 쓰던 물품을 어린 아이에게 전해주고 그 아이가 좀 더 크고 나면 그 물품을 또 제일 어린 아이에게 되바지하는데요. 물건을 받아 쓰는 사람은 다른 아이에게 되바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물품을 아껴 쓰게 되고 물품을 받아 사용하는 아이는 또 전해주는 사람의 따뜻한 관심을 받는 듯하여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되바지는 크게 두 가지 상황에 나누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일상의 행동마저 더 정확하고 정겹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쏭달쏭 우리말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가 도움하는 중국 봉사 브랜드를 육성해 봉사업 고품질 발전에 새국민을 힘써 개척하고 있습니다.
0: 리강 총리가 공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공무원 영예 서명에 시장감독관리소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앙골라 국민의회 의장과 회담했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사해설과
0: 특집되고 있습니다. 남해 해안에 해남 자유무역항 원스톱 항공기 정비산업기지 안에는 웽그랴에서 온 화물기가 고급 전기 정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이 기지는 해외 항공기 200회 이상의 정비와 도장 업무를 완료했습니다. 해남항공기술공항 정비기지의 양문박 부총감독은 한국, 越남, 타이 등 나라의 항공기들이 한 대씩 우리 쪽으로 와 정비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신 보세 정책을 바탕으로 항공자재를 미리 기지의 항공자재 마트에 보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정비 주기를 효과적으로 단축하고 종합정비 비용을 10에서 15% 절감해 해외 고객들이 더 안심하고 더 빠르며 더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봉사무역은 국제무역의 중요한 구성요소이자 국제경제무역협력의 중요한 분야로서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의 봉사수출입 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성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체 봉사수출 성장에 관한 관광과 운송봉사수출의 기여률은 50%를 초과했습니다. 조국 북쪽 변경에서는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상품을 가득 실은 중국 유럽 화물열차가 잇따라 유라시아 내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7월 내몽골은 만주리와 이련호트 두 국가급 철도 중추 항구의 우세를 살려 중국 유럽 화물열차의 통과 규모가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가철도그룹 후고투국 이련호트역 배차 작업장 장립형 부조임은 작업 계획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작업 조직 방식을 최적화함으로써 중국 유럽 화물 열차의 작업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국경을 넘는 화물의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운송력 지원을 제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봉사무역과 봉사소비를 발전시키는 것은 대외무역을 안정시키고 내수를 확대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습근평 총사기는 봉사무역 박람회에서 여러 차례 영상 축사나 축하서간을 발표함으로써 중국은 봉사 분야의 시장 진입 장벽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국경 간 봉사무역의 개방 수준을 높이며 봉사무역을 혁신하고 격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 중국 국제봉사무역교역회 글로벌 봉사무역 정상회의 영상 축사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은 각국 각측과 함께 봉사 개방을 통해 포용적 발전을 추진하고 봉사 협력을 통해 연계와 융통을 촉진하며 봉사 혁신을 통해 발전 동력을 키우고 봉사 공유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손잡고 세계 경제가 지속적인 회복 궤도에 오르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제품 판매에서 봉사 판매까지 점점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기술과 방안, 봉사를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봉사무역은 끊임없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최첨단으로 격상하고 있습니다. 광동 양강에 위치한 모 해상풍력발전장비제조 기업은 제품과 해결 방안으로 60개 이상 나라와 지구에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 기업 글로벌 공급망 센터의 장학 총경리는 기업은 단순히 풍력 발전기를 소출하는 것이 아니라 청정 에너지 전반 해결 방안을 소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기업은 서로 다른 나라의 업계 표준, 인정 체계에 적합해야 하고 국내 성숙한 산업망 우세 근거에 중국의 풍력 발전 스마트 제조 기술과 운영 경험을 동시적으로 해외에 소출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글로벌 봉사무역 제2대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봉사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디지털 봉사가 번창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청, 애니메이션, 게임 등 디지털 문화제품 분야에서 중국 돌풍이 일었고 중국 전자상 거래는 전 세계를 연결시켰으며 다국 라이브 방송, 공업 온라인 해결 방안 등은 무역 전사슬에 심층적으로 에너지를 부여했습니다. 당면 절강성은 13개 종합보세구를 건설해 다국 전자상 거래 업무량이 전국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강성 상무청 주향군 청장은 라이브 방송 플러스 플랫폼 플러스 다국 전자상 거래 플러스 해외 창고 융합 발전의 모색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기술 자주 브랜드 제품 수출을 고무하며 해외 종합봉사 체계 건설을 다그쳐 보완했습니다. 우리나라 봉사 수출의 국제 경쟁력이 향상되는 동시에 양질 봉사 수출도 끊임없이 확대됐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는 전자통신, 생물기술 등 봉사무역의 개방 시점을 한층 더 확대시키고 신판 수입 봉사 경려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는 호혜상생의 자세로 전 세계와 발전 기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상무부 언동 부부장은 연구개발 설계, 검사 측정, 보수 정비, 공급망 물류 등 제조업 우세에 의거한 봉사 수출을 추진하고 봉사무역과 첨단 제조업 간의 융합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생활성 봉사 수출의 잠재력을 진작시키고 입국 소비를 확대하며 문화무역의 질적 승격과 효율 증대를 촉진하며 봉사무역 성장의 새 모델을 계속 탐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공문 의리강 총리가 9월 11일 공문 상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는 안전생산과 관련 오물을 한 총도 포치하고 연산용망 구축 관련 오물을 연구했으며 노후 조수지 개조와 개선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때 관한 오물을 연구하고 전국 교육대회 정신을 관철 실시해 교육 강국 건설을 가속화할 때 관한 상황 보고를 총치한 후 기금회 관리 조례 개정 조안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회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생산 안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교훈이 아주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석금평 총서기는 여러 차례 중요한 지시와 회시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를 성실히 학습하고 체득하며 단호히 관철 실행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원인을 깊이 분석하고 하나를 보고 요를 깨쳐야 합니다. 교정과 지도의 리행이 미흡한 점, 공사를 청중히 받고 도급하는 점, 안전감독이 미흡한 점 등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관할 지역 관리를 엄격히 하고 세 가지 관리, 세 가지 필수 요구를 이행하며 안전생산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고 확실히 다져야 합니다. 종점 산업 분해를 면밀히 조시하면서 위험 부담과 오한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심도 있게 추진하고 상시화된 감독 집법을 강화하며 안전생산 위법 행위와 교정 위반 행위를 단호히 처벌하며 종특대 사고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합리적인 배치와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운행을 견제하며 컴퓨팅, 기반시설 건설을 한층도 완비하며 핵심 기술과 장비의 연구개발 응용을 적극 추진해 다층적 네트워크형 연산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전력계산 협동과 전력망 융합을 추진하고 연산적 자원의 관측 조정과 핵심 광섬유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며 적극적으로 최적화하며 조수지별 맞춤 대책으로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공사 품질 관리를 엄격히 하며 동시에 조정과 관리, 일상 관리 보호 수준도 함께 향상시켜야 합니다. 부문 간의 협력과 요소 보상을 강화하여 더 많은 사회적

0: 학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학령 인구 변화에 초점을 맞춰 교육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학위 공급, 교원 배치, 재정 보상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잘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국가 전략 수요에 초점을 맞춰 우수한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학과와 전공 배치, 교재 체계 구축, 인재 양성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 이념을 실천하고 독지 재미로의 오육을 병행하며 다섯 가지 교육을 융합해 많은 학생들의 심신 건강과 인재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금회의 공신력 구축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더욱 규범화하며 제도를 보완하고 내부 관리기제를 건전하게 정비하며 종전 분야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여러 부문의 종합감독 능력을 발휘해 우리나라 공익자산사업이 건전하고 질서있게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공무원 리강 총리가 최근 공무원령에 서명해 시장감독관리소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조례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장감독관리소의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례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장감독관리소의 업무는 중국공산당의 용도를 견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며 법에 따라 행정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발전을 위해 봉사를 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둘째, 시장감독관리소는 현급 인민정부 시장감독부문의 파출기구로서 관할구역 내 개인공산업자 등록, 식품생산경영일상감독, 시장감독 분야 민원신고 처리, 위법행위 조사와 처벌 등 직무를 수행합니다. 셋째, 시장감독관리소가 법...
0: 함께 양국 원수의 중량 공동인식을 따르고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신시대 전촌 후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 구축에 더 큰 결을 할 것입니다. 중국은 앙골라가 장기간 한계 중국 원칙을 견제해온 데 대해서 사의를 표하고 앙골라가 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계속 확고히 지지할 것입니다. 양측은 정치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실무 협력을 확대하며 농업, 어업,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하이라이트를 육성해야 합니다. 올해 중국 아프리카 인문교류해를 계기로 문화, 지방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이행하여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앙골라 국민의회와 함께 대화와 교류를 강화하고 양국 호의 협력에 법적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앙골라 측이 중국 전국인대가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의원 연수반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또 중국 전국인대의 립법 업무 상황을 소개하면서 량 측이 친환경 발전, 사회 관리, 민생 보상 등을 둘러싸고 립법 경험을 교류할 수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알메이다 의장은 중국은 자국의 발전과 동시에 글로벌 동반자의 공동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앙골라는 중국과 에너지, 경제 무역, 투자 등 각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을 심화하며 다자주의를 함께 수호할 것입니다. 앙골라 국민의회는 중국 전국인대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양국 협력 협정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립법기관의 법적 보상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것입니다. 회담 후 조락재 위원장과 알메이다 의장은 중국 전국인대와 앙골라 국민의회 간 양해 비망록에 공동 서명했습니다. 최달봉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전국정협 왕혼영 주석이 11일 북경에서 앙골라 국민의회 알메이다 의장을 접견했습니다. 왕혼영은 2024년 습근평 주석이 중국 방문 중인 로렌수 대통령과 함께 중국 앙골라 관계를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다고 공동 발표함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에 전략적 지침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앙골라 측과 함께 양국 원수의 중요한 공감대를 관찰하고 전통적인 친선을 이어가며 실무협력을 심화하고 다자간의 조율을 강화해

0: 중국과 앙골라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 정협은 중국과 앙골라 양국이 각자 현대화를 실현하도록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알미다 의장은 앙골라는 양국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한다면서 양국 원수가 긴밀한 교류를 이어오면서 양국 재반 분야의 협력 성과가 풍부하다고 밝혔습니다. 앙골라는 중국이 제안한 일련의 글로벌 창의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앙골라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지지한 중국의 사의를 표합니다. 앙골라는 양국 에너지, 경제, 무역, 교통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를 촉진할 것입니다. 호춘화 등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1: 제16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에너지장관회의가 10일 북경에서 개막했습니다. 정공장 정축상무위원이며 국무부총리인 정설상이 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습금평 주석의 네 가지 혁명, 한 가지 협력이라는 에너지 안보 새 전략의 지도 아래 중국의 에너지 공급 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친환경 저탄소 전환이 깊이 있게 촉진됐으며 신에너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확대되면서 에너지의 고품질 발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구도 안에서 에너지 실무 협력에 깊이 참여하여 지역 에너지 발전을 강력히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세계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수호자로, 전 세계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의 기여자로, 국제 에너지 협력의 실천자로 될 것이고, 각국과 함께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세 가지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보편적 공유를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에 에너지 접근성 재고 창의를 이행하며 친환경 에너지에 작고 아름다운 프로젝트 협력을 우선 추진하고 분산형 에너지와 충전 기반 시설 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혁신 협력을 강화하여 손잡고 우수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용의 에너지 조상, 디지털 전력망 등 신흥 기술의 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성숙한 기술과 적용 사례를 보급해야 합니다. 셋째, 협력적인 공동 관리를 강화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아시아 태평양 에너지 관리 체계의 구축을 추진하여 에너지 산업과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보장함으로써 지역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촉진해야 합니다. 포용, 혁신, 협력을 함께 구축하는 아시아 태평양 에너지 공동체를 주제로 한 본대회 개막식에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현국의 에너지 장관, 대표, 관련 국제기구 책임자 등약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0: 중공조항 대외 연락부와 중공섬서성위원회가 함께 주최한 중국 공산당의 이야기, 섬서에서의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실천 주제 선전 소개회가 10일 섬서성 연안시에서 열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원 리고코였습니다.

오늘은 투자 박람회 현장에서 느껴보는 중국 방문 열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운에서 열린 제26회 중국 국제무역 상담회에서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인 릉격은 발언에서 미국 상공회의소가 미국 기업들의 중국으로 가자고 말해야지 탈중국화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고 말해 현장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양방향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발전을 함께 촉진한다는 것은 투자 박람회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이번 투자 박람회는 20만 평방미터의 전시 면적과 14개의 전문 전시 구역을 마련했고 129개 나라와 지구, 30개 국제기구에서 온 1200여 개의 정부 공식기관과 공상기업 단체가 참가를 신청했습니다. 9일 오전에 열린 중미성과 주투자무역협력교류 행사 현장에서 상무부 릉격 부부장은 데이터 수치들을 전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미국의 중국 내 누적 외자 기업 설립 수는 이미 8만 4천여 곳을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습니다. 관련 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한 미국 기업의 95% 이상이 중국 내 사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미국 기업의 약 60%는 중국 내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탈중국화에 대한 잡음의 직면에 다국적 기업계는 실제 자금과 행동으로 저들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센트는 2026년에 중국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원 기업들은 중국 내 리익 가운데 총 약 137억 9천만 달러를 향후 3년 내지 5년에 재투자에 이미 배정했습니다. 해리 셰이어딘 회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투자 목적지이자 높은 사업 수익 시장 중 하나입니다. 미국 지방 내 대중국 경제무역협력에서 거둔 탄탄한 성과 역시 탈중국화는 통하지 않고 오래가지도 못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오리건주 중국리사회 명예회장이며 전주 상문의원인 마이클 덴브로는 2025년 중국이 오리건주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됐다면서 오리건주의 상품 수출 총액의 약 19%가 중국 시장에서 실현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중무역이 현지에 2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덴브로 의원은 중국과의 무역관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바라보고 중국에 깊이 뿌리내리는 것은 이미 전세계 시장의 공감대로 됐습니다. 불가리아 부총리 겸 경제투자산업부 부장인 알렉산드르 프레프는 8일 오전 박람회 개막식에서 연설할 때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중국을 찾아온 것은 경제발전과 관련해 중국과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알렉산드르 프레프 부총리는 중국을 4번이나 방문했습니다. 그는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불가리아와 중국 양국 관계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건강기능식품 참가 업체인 조시 스퍼웨이는 기자에게 중국에 올 때마다 늘 자신이 미래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세련 시계 자문 유한 회사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인 부중삼은 세계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시기에 중국이 예측 가능성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중국의 5개년 계획이 내놓은 일관된 정책 신호가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확실성을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으로 가자인지 아니면 탈중국화인지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투자 박람회 행사장 안팎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은 협력과 신뢰였습니다. 중국은 초대형 시장과 예측 가능한 발전 환경을 바탕으로 자국의 확실성을 세계 경제와 공유할 수 있는 발전의 기회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박람회 현장에서 느껴보는 중국으로 가자는 열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구코였습니다. 자고로

0: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젖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소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1: 한 모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0: 한 모의 림지는 한 모의 모림지보다 20%를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모의 광풍림은 100여 모의 비옥한 토지를 통제로부터 보호해줍니다.
1: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0: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부름을 갖고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총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구 제12부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필리핀 두 건의 체포영장 뒤에 숨은 권모 술수와 계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영국과 이스라엘의 정면 대결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宇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2부 역경을 이겨내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자 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중국 요인 구조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는 발자국마다의 수많은 분투자와 동반자들의 공동 노력이 숨겨 있습니다. 불여사 선생님도 이번에 우리 우주 비행사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방금 영상을 보니 선생님께서도 여러 종목을 체험하셨더군요.
6: 네, 맞습니다.
5: 어떤 느낌이 든가요?
6: 당시 저는 회전 의자의 기능 훈련과 과부하 지구력 훈련을 체험했습니다. 회전의자 훈련은 회전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바다에서 심하게 흔들리는 느낌을 받아서 구토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많이 힘들었죠. 당시 주위를 살펴보니 옆에 쓰레기통이 보였습니다. 당원파 선생님께서도 매번 훈련 때마다 그 쓰레기통을 확인한다고 하셨습니다.
5: 왜 쓰레기통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까?
7: 네, 언제든지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쓰레기통 위치를 알아야 하니까요.
6: 우주 비행사들은 그런 증상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7: 네, 훈련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자극 강도가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네, 매번 한계치 이르면 그 한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5: 유인 우주 비행 사업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지만 우주 탐사는 여전히 위험부담이 큽니다.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하죠. 신주 7호 발사대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우리 우주비행사들이 처음 선외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600명 우주비행사와 함께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 2008년의 임무는 신주 7호 우주인 승무조에게는 매우 도전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실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암벽계 지수가 0에 가까웠습니다. 지강이가 문을 두 번 당긴 후 제가 올라갔고 나중에 두 사람이 다시 한번 문을 당겼습니다. 마음이 조급할수록 문은 더 열리지 않았고 우리들의 심박수는 이미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벽에 막대기를 가져와 문을 열었습니다.
5: 그 순간 무서웠나요?
8: 무서운 것보다 조급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임무가 굽기를 지강에게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지강은 그 깃발을 받아 흔들며 손잡이 주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아온 후 지강은 왜 먼저 굽기를 건넸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돌아오지 못할 준비를 마쳤다고 답했습니다. 설사 우리가 돌아올 수 없다 하더라도 오성 붉은기는 반드시 우주에서 높이 휘날리게 해야 했으니까요.
5: 신주 12호가 처음 우주로 향하는 전반 과정에서 당홍파 씨가 가장 흥미로웠던 건 어떤 일이었나요?
7: 가장 흥미로웠던 일은 말하기가 좀 벅찍합니다.
5: 무슨 일인데요?
7: 저희 수면 구역에 창문 하나가 있는데 사진을 찍을 때면 네, 모두 그곳을 찾습니다. 네, 여유 시간에는 그곳에서 네, 바깥 풍경도 보고 지구도 보고 네, 우주도 봅니다. 네, 그리고 가끔 샤워도 자신의 수면구에 사는데요. 네, 그때면 창문을 가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하곤 합니다.
5: 이미 우주에 있다는 걸 잊은 거죠?
7: 네, 맞습니다. 현실 밖은 진공 상태고 광활한 우주입니다.
5: 오늘 현장은 많은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온라인
7: 비행사들도 텔레비전 앞에 시청자들과 마찬가지로 네, 모두 평범한 사람이고 비행사업과 우주항공사업에서
6: 우인 우주비행정신은 단순한 우주비행사업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도국의 정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업에서 유인 우주 비행 정신을 강의해야 하는 의의일 것입니다. 우리가 꿈의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부단히 뿌리를 내리고 새싹을 틔우듯 세대를 넘겨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단히 전승해야 하는 꿈입니다.
5: 중국 유인 우주 비행 정신은 중국 정신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 꿈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중국 정신을 고양하고 미래를 지향하면서 실제적 노력으로 분투해야 합니다. 오늘 현장에 오셔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교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12부 역경을 이겨내면 교회는 반드시 온다.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자 편 다섯 번째 부분 들으셨습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0: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뉴스 초적 이어집니다.
2: 뉴스 초적.
1: 오늘은 필리핀 두 건의 체포영장 뒤에 숨은 권모 술수와 계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필리핀 정치권에 최근 갑작스러운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4일 필리핀 마닐라 지역 쾌손시 지방법원이 부대통령 사라 두테르테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가 다른 사람을 고용해 살해를 저지르도록 위협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7일 경찰은 재해방지 사업 비리 혐의로 필리핀 전 하원의장이자 대통령인 마르코스의 사촌동생 마르틴 로무야르데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분석 인사들은 두 건의 체포영장을 통해 통치 난관에 깊이 빠다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이후 해당 발언이 악의적으로 일부만 발췌해 왜곡했다면서 본래 의도는 자신의 신변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7월 필리핀 상원은 사라의 부패, 암살 계획, 직권 남용 등 혐의에 대해 탄핵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발언도 탄핵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더 극적인 것은 사라 탄핵을 주도해 추진하던 로무야르데스 역시 체포영장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로무야르데스는 2022년 7월부터 하원의장을 맡았습니다. 2025년에는 필리핀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홍수가 발생했고 당시 재해방지 시설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규모 홍수방지 기반시설 사업이 유령공사거나 부실시공, 절감공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규모 민중항의가 일어났고 광범위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로무야르데스는 2025년 9월 하원의장직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달 7일 필리핀 수사당국은 로무야르데스를 약탈죄 혐의로 기소하면서 관련 금액이 74억 4천만 필리핀 페소 약 1억 1,9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부문은 이 자금이 홍수방지, 기반시설 등 정부 사업의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나왔고 이들 사업은 대부분 로무야르데스가 하원의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국가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두 체포영장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는 두테르트와 마르코스라는 두 정치 가문의 권력 다툼이 사라는 올해 2월 2028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아시아 맥박 연구회사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9%가 사라의 대통령 취임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녀는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습니다. 또 다른 분석에서는 사라의 아버지인 전 대통령 두테르테가 당국에 의해 헤그 국제형사재판소로 이송돼 구금된 점을 고려할 때 사라가 당선된 뒤에는 반드시 현 정부에 대한 청산을 벌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필리핀의 정치 분석 전문가 리고베토 디그라우는 사라를 향한 탄핵 심리가 더딘 점을 고려할 때 마르코스 당국이 사라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새로운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글라우는 만약 사라가 이번 형사 기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될 경우 그녀는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중의 마음속 영웅이 되어 오히려 더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상해 국제문제연구원의 이계성 부

0: 원장은 이두 체포영장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라의 체포영장이 여론의 동정과 지지를 얻은 뒤 당국은 로무야르 대수를 신속히 체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외부의 사라에 대한 정치적 탄압 의혹에 대응하고 대통령 마르코스가 부패 연루 친족들과 선을 긋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올해 초 로무야르 대수는 나는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계성 부원장은 필리핀 행정부가 이번 부패 파문에서 자신의 연루를 분명히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면서 로무야르 대수 체포가 과연 정치적 쇼인지 아니면 당국의 홍수방지공사 스캔들을 엄정히 조사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인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필리핀 정치권의 권력 다툼은 갈수록 격화되고 필리핀의 경제와 생활 압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당국에 대한 실망과 불만도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의 통화 팽창률은 이미 6%를 넘어섰고 페소 환율은 잇따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사회기상관 필리핀 국민들이 부패 처리, 실업률 감소, 통화 팽창 대응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정부의 미흡함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면서 야당으로 여겨지는 사라를 더 지지하는 경향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네, 필리핀 아시아의 세기 전략연구소 부소장 안나 마린도그 우이는 필리핀 당국의 일련의 체포와 탄핵 조치가 법과 정의 그리고 핵심 추궁의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권력자들의 리익 개선에 불과하며 이는 필리핀 정치권의 균열을 드러내는 동시에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조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네,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0: 본속과 설명.
1: 오늘은 영국과 이스라엘의 정면 대결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 사르가 8일 영국 정부가 최근 이스라엘을 겨냥한 조치에 대해 이스라엘 측이 일련의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영국의 예루살렘 총영사관 폐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가자지원센터의 영국 대표 철수, 그리고 영국 관리 12명의 이스라엘 입국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네, 그럼 이스라엘은 왜 영국에 보복하려 하고 영국과의 관계는 왜 계속 악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외교 파문이 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영국에 보복하는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외무장관 밀리번드는 8일 영국이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 조성한 정착촌에서 나온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영국 기업이 정착촌에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영국, 프랑스, 카나다 등 12개국 외무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 정착촌과의 상품 무역을 제한하고

0: 이스라엘 정부의 정착촌 확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폭력 행위를 저지른 정착민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스라엘군을 겨냥한 관련 혐의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명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서 정착촌을 확장하고 이 1구역 사업을 추진하며 정착민의 폭력을 자행함으로써 두 나라 방안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티나 대통령실은 8일 성명을 통해 12개국 외무장관들의 공동 성명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팔레스티나는 국제법과 유엔 결의에 기반한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점령을 끝내고 1967년 국경을 기반으로
1: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적은 가자 인도주의 상황,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 팔레스티나 고가 건립 등 문제에서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영국, 오스트랄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 벤게르와 재무장관 스모트리히를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에는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성명은 두 사람이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티나인들을 겨냥한 폭력 사태를 거듭 선동했고, 팔레스티나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더 큰 전환점은 2025년 9월에 찾아왔습니다. 영국이 팔레스티나 국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두 나라 방안의 가능성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분석 기사에서 영국과 이스라엘의 관계 악화는 가자 분쟁에서 비롯됐다면서 이후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의 확장과 정착민들의 폭력 등 문제로 더욱 심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글은 양국 관계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이처럼 나빴던 적이 없었다면서 단기간 내에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양측의 이견이 방위와 무역 등 분야에서 구축해온 협력 관계를 서서히 잠식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양국의 정면 대결이 어떤 신호를 방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타임스는 8일 영국이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 조성한 정착촌에서 나온 상품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조치는 이스라엘 방안을 약화시킨다고 여겨지는 다른 조치들을 계속 추진할 경우 이스라엘이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영국의 직접 제한 거주지 관련 무역이 영국이 두 나라 방안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조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착촌 상품 무역이 이스라엘 대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어서 영국 조치의 단기적인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정치적 효과와 모범적 효과에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국가들이 공조해 대응했으며 그 밖에 여러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제재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 문제와 관련해 많은 서방 국가들이 보다 조율된 압박 기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심층 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김성경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One, two, three.

전체 결과의 80%는 20%의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80대 20의 법칙. 네, 우리 일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즐겨 입는 옷의 80%는 옷장에 걸린 옷의 20%, 그리고 또 연애 경험의 80%를 보고하는 건 20%의 남녀라는 겁니다. 네, 나이 들수록 80대 20의 법칙을 기억하면 좋다는데요. 알려진 것과 내용은 좀 다릅니다. 살면서 뭐든지 80%를 가지면 훌륭한 것, 나머지 20%를 가득 채우려고 과욕을 부리지 말라는 건데요. 네, 오늘 80% 정도 만족했다면 꽤 괜찮은 하루를 보냈다고 말해도 좋을 겁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저 PD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Just the Way You Are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PD의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네, 이번 주말엔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이번 주말엔 뭘할 것인지, 네,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의 최요비디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우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말 계획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 결혼식에 참가합니다. 어릴 땐 많이 친했었는데 나이 들면서 좀 멀어진 친구가 있는데요. 그래도 마냥 기쁘기만 하네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네, 어릴 적, 그런 또 진한 우정, 그 시절에만 또 나눌 수 있는 우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또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진심을 다해, 축복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참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에 옷장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가을 옷이랑 겨울 옷다 꺼내놓고 여름 옷은 다 이제 정리해 놓으려고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제 날씨가 완전 가을 날씨로 네, 들어섰습니다. 그래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 했고요. 네, 아쉽지만 또 이만 인사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가오는 주말 여러분들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민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네, 오늘 프로 시작으로 윤행성의 축복의 밤이라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한 달이 또 모든 분들에게 축복의 달이길 기원하겠고요. 규보천리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은 한 걸음도 결국 천리가 된다. 단 한 번으로 멀리 가는 사람은 없다. 꾸준한 걸음이 멀리 갈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한 술에 배부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술에 배부르는 법은 없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꾸준히 걸어가야만 그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0: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그들의 머릿속의 일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귀한 시간을 그들의 착각을 바로잡는 데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오해를 확신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의 눈치, 남의 생각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네, 제담 명랑한 우리 노래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에, 노래는 말이야.
2: 에, 춘향이 저고리가 샛노랗지.
1: 누가 춘향이 저고리를 말하나?
2: 아, 춘향이 생일이 4월 초8일 날이라고.
1: 전전 외지밭이로군.
2: 왜서?
1: 내가 말한 노래와 춘향이가 무슨 관계가 있나?
2: 왜 관계가 없어? 절개 굳은 춘향이 나하고 친척이란 말이야. 그리고 효성이 지극한 심청이도 나하고 친척이란 말이야.
1: 뭐 자네하고 친척이라고?
2: 그리고 심장사 림걱정도 나하고 친척이라고. 자네 정방정 맞게 놀면 림걱정 부대에다가 전화를 치겠네. 림걱정은 우리 증조부의 팔촌 형님이라고.
1: 여보게, 오해하지 말게. 내가 말하는 노래는 아름답고 명랑한 우리 민족의 노래일세.
2: 아, 그럼 진작 그렇다고 말할 것이지. 이거 명절이 돌아오니까 별로 그 춘향 누님과 심청 누님이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거야.
1: 우리 민족의 노래는 사철 들어도 듣기 좋아. 상록스러워하지 않나?
2: 에? 자네 보니 이제 보니 그 입이 참새잎처럼 뽀죽한 게 그 곰을 잘 뽑겠네 그려.
1: 자네는 입이 대구잎처럼 넓죽해서 처음을 잘 넘기겠네 그려.
2: 아, 그럼 우리 둘이 한번 누가 노래 더 잘 뽑아 넘길래 한번 시합을 해볼까?
1: 좋네. 이어대길세.
2: 아, 글쎄 그 두만강 물결처럼 줄기차게 이어댄다 그 말이 아니야?
1: 그렇네. 그런데 어. 한 가지 조건이 있네.
2: 무슨 조건 말이야?
1: 밤하면 밤노래, 꽃하면 꽃노래, 산하면 산노래, 강하면 강노래일세. 얼마나?
2: 알고도 나무 믿지. 그런데 이보라 그 외마디라도 이럽는가 외마디.
1: 외마디 명창이라고 가슴을 더 울릴 거네.
2: 옳지. 그럼 내일은 설날이다. 기쁨으로 들끓는 금음날 밤에. 에? 에? 밤따부터 노래부터 시작하는 것이었다.
1: 빨리 입을 열게.
2: 에?
1: 아차.
2: 하늘엔 천만 개 진주 뿌리고 우리는 광장에서 춤을 춘다네.
1: 자네 시작부터 엉터리네. 거기 어디 밤자가 하나라도 있나? 응?
2: 바? 바?

0: 비달도없는야밤에자동차달린다자동차달리다가문득새우
1: 빵빵빵
0: 여기가어딘가물었더
1: 예여기는봄노래넘치는아름다운

0: 간다.
1: 가긴 어디로 가? 가긴.
0: 아, 산으로 가겠네. 상백산에서는 꽃사슴이 뿔을 듣고,
2: 아, 모아산에서는 사검의 향기 풍문이. 아. 산마다 봉이마다 새어단장
0: 산에 바빠놨군. 선선을 쓰는 건 그래.
1: 아저씨 단발 말고 날따라 산으로 올라오란 말이야.
0: 산이가 오르는데 내라고 못 오를까?
1: 이렇게 빨리 오르단 말이야.

0: 화물차 떠나는 소리에 아이고 순찰아 나 이제 산을 떠나야겠네.
1: 떠나긴 어디로 떠난단 말인가?
0: 시원한 강으로 가겠네.
1: 난 산으로 가겠네.
0: 난 강으로 가겠네.
1: 나는 산으로 가.
0: 난 산으로 가.
1: 난 경결이
0: 난 강으로 가.
1: 난 경결이 산으로 가 이거.
0: 난 경결이 강으로 가.
1: 그럼 우리 둘이 어디든지 가지 말고 이 자리에 서서 산과 강이 함께 오는 노래를 부르자고.
0: 그게 잘 되니라고. 봐라.

0: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연변엔
1: 가나오나 끝없는 명랑한 노래,
0: 새 생활 꽃피는 복받은 살림엔
1: 부를수록 흥겨운 기쁨의 노래 넘치네.
0: 나라가 부강하고
1: 행복이 주렁질
0: 희망찬 미래엔
1: 아름다운 새 노래 더 많아지겠으니
0: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1: 생각만 해도 숨노래 절로나네.
0: 활짝 펼쳐진 질타 오기는 계획이
1: 웅미로운 설계도 후에
0: 명랑한 우리 노래 순호와 가대, 가대.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4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내가 사랑스럽다고 느껴질 때, 스스로가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잘했구나, 대견하다고 느껴질 때, 내 인생이 나를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점은 나부터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하라,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루가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 달을 끌든 1년을 넘어 끌든 결국엔 해내면 그 결과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것, 너무 큰 것, 욕심내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하루만큼만 소중히 여기고 예쁘게 채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해피라디오에 귀 기울여주신 모든 애청자분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이 나이에 학교에서도 안 한 공부를 한다고? 이 나이에 무슨 책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모래밭에서 금싸라기를 채취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네, 비록 단번에 정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습관적

네, 평소에도 친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내 말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혹시 과하게 다른 사람이 한마디도 낄수 없도록 너무 내 말만 하지는 않았나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른 사람의 소리도 귀담아 듣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안경수 마법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삽시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서,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산다는 나그네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일을 한다면 정말 별로인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한 가지 일을 한다면 시간이 그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맹이가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줄 것 같습니다. 변영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번영 세월이 왔네.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나를 믿고 사랑하며 좋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남을 좋아할 수는 없겠죠. 네, 세상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있어 최고의 가치는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죠. 내가 가진 생각과 방식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는 순수했지만 반복되는 삶에 의해 오염이 되고 그것이 익숙하게 돼서 습관이 된 것입니다. 가끔씩 가장 순수했던 4살 때의 생각과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들 테니까요. 자신을 믿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자포자기한 삶을 산다는 것은 죽은 삶이나 같습니다. 살아야 한다면 반드시 살기 위해서는 나다운 삶, 내가 바라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네, 나의 행복한 삶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야 하는 삶이 나의 인생입니다. 내 계획과 실천을 통해 나날이 좋아지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내가 바라는 행복한 삶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사랑받아야 할, 최고로 존경받아야 할, 최고로 행복해야 할 내 삶이 내 인생입니다.

부부간에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친 말 한마디에 거친 감정이 생겨 불화를, 불씨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하오. 이렇게 예쁜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늘 당신한테 고마움을 느끼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아내는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식탁에 고기 한 마리를 더 올립니다. 그 반대이면 올렸던 고기를 즉시 내려놓았다 자식을 주겠죠. 네,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최고야. 나와 우리 아이들은 당신이 자랑스러워. 이런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남자들은 긴 말을 싫어하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 하고 그날 아침

떠나는 발걸음이 가벼워진답니다. 최승화, 방혜란 씨의 노래입니다. 잉꼬 부부.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과 방법의 중시를 돌려 투쟁의 예술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요 모순과 모순의 주요 측면을 들어주고 언제나 도리에 맞고 승산이 있으며 절도가 있게 투쟁해야 합니다. 합리하게 투쟁 방식을 선택하고 투쟁 상대를 파악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원칙을 지키고 원활하고 융통성 있게 책략을 활용해야 합니다. 정세의 수요에 따라 시기와 절도와 효과를 파악하며 투쟁 책략을 제때 조정해야 합니다. 단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단합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적극적인 요소들을 동원해 투쟁 속에서 단합과 협력과 상생을 도모해야 합니다. 투쟁 정신과 투쟁 능력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지도 간부들은 엄격한 사상 단련과 정치 단련, 실천 단련을 받으며 복잡하고 준엄한 투쟁 속에서 시련을 겪고 안목을 넓히고 기력을 높여 진정으로 려라 속의 순금마냥 단조되어야 합니다. 당의 혁신 이론을 잘 배워 통달하고 실천하며 막스주의의 립장, 관점, 방법을 장악해 과감하게 투쟁하고 능란하게 투쟁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분명해야만 확고한 정치적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만만하고 힘있게 투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한 투쟁 속에서 꾸준히 련마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크고 모순이 많은 곳일수록 정세가 준엄하고 상황이 복잡한 때일수록 더욱더 용기를 키우고 의지를 단련하며 재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도 간부들은 각종 투쟁에 능동적으로 뛰어들어 분명한 태도로 원칙적인 문제를 대하며 곤란을 박차고 나아가는 정신으로 모순과 충돌을 적극 해결하며 과감히 나서는 용기로 위기와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며 단호한 투쟁 정신으로 불량한 기풍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사회는 모순 운동 속에서 발전하는 만큼 모순이 있으면 투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도 간부들은 어떤 직위에 있든 어떤 직무를 맡든 모두 과감히 책임을 지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며 지휘자이자 전투자로서 완강한 투쟁 정신, 강인한 투쟁 의지, 뛰어난 투쟁 능력을 키우고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업무 수행 과정의 여러 측면의 투쟁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혁과 발전과 안정, 내정과 외교와 국방, 당과 나라와 군대를 다스리는 등 제반 분야에서 모두 투쟁 정신을 발양하고 투쟁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의식 형태 영역에서 막스주의의 지도적 지위를 견제하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며 질 높은 성장을 추진하고 금융 분야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해소하며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생태 환경을 정비하며 중대한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전면적으로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며 집단적 사건을 처리하고 악세력을 타격하며 국가 안전을 수호하는 등 사업에서 모두 과감하게 투쟁하고 능란하게 투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과감하고도 능란하게 투쟁을 할줄 아는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주변에서 듣는 말을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대로 따라하기 일쑤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나 예능 속 인물들이 내뱉는 대사를 귀에 꼼꼼히 담아두고 단어의 뜻은 제대로 헤아리지도 않은 채 곧바로 입에 달고 다니곤 하죠. 지난 주말 유치원에 다니는 조카가 집에 놀러 왔을 때 겪은 일이 아직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조카는 매일 저녁 텔레비전

시청을 즐기며 프로그램 속 인물들의 모든 대화를 귀 기울여 듣곤 했습니다. 그날도 식사 시간이 되어 할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을 식탁에 차려놓으시자 아이는 텔레비전에서 주워들은 표현을 무작정 꺼내 사용했고 할머니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하며 당황하셨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의 말을 뜻도 모르고 되바지로 쓰기 일쑤구나. 말의 의미를 먼저 알고 적절한 상황에 써야 한단다. 라고 부드럽게 달래며 말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은 되바지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얻어들은 말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을 뜻하며 되바지하다로 활용합니다. 텔레비전 친구, 어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나 표현을 그대로 재차 전달하는 모든 행동에 어울리는 표현이죠. 어린이들이 각종 매체 속 대사를 무분별하게 따라하며 되바지로 쓰는 모습은 일상에서 흔히 마주하는 광경입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고 내용을 깊이 고민하지 않은 채 퍼뜨리다 보니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꺼내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되바지의 두 번째 의미는 남이 받은 물건을 다시 넘겨받는 것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물건을 되바지하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이 한두 살 터울이다 보니 유모차나 장난감, 책이나 옷도 되바지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제일 큰 아이가 쓰던 물품을 어린 아이에게 전해주고 그 아이가 좀 더 크고 나면 그 물품을 또 제일 어린 아이에게 되바지하는데요. 물건을 받아 쓰는 사람은 다른 아이에게 되바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물품을 아껴 쓰게 되고 물품을 받아 사용하는 아이는 또 전해주는 사람의 따뜻한 관심을 받는 듯하여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되바지는 크게 두 가지 상황에 나누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남에게 들은 말을 다시 옮겨 전달하는 모습. 다른 하나는 타인이 소지했던 물건을 재차 건네받는 상황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의 행동으로 보이지만 우리 선조들은 그 미세한 상황의 차이까지 구분해 섬세한 우리말로 담아냈습니다. 단순히 전달하거나 물건을 받는다는 의미를 넘어 다시 한번 옮기고 건네받는다는 특유의 뉘앙스를 살린 점이 되바지만의 큰 매력입니다. 평소 주변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거나 가족, 지인 사이에서 물건을 물려받을 때 오늘 배운 되바지를 떠올려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일상의 행동마저 더 정확하고 정겹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먼저 우리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한 알아두면 필요한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결혼 전 전액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경우 결혼 후 부동산증에 배우자의 이름을 추가했다면 이혼 시 해당 부동산을 반드시 반반으로 나누어야 할까요? 네, 최근 광동성 복전구 인민법원은 이혼 재산 분쟁 사건을 심리했는데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혼 전 부동산에 결혼 후 이름을 추가했을 때 분할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뢰인 여사와 왕 선생은 2020년 8월 결혼 등기를 했으나 결혼

후 자녀를 낳지 않았으며 부부 관계도 점차 소원해졌습니다. 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2021년 8월 왕 선생은 결혼 전 부모가 자신에게 증여한 신혼집의 50% 지분을 르엔이 여사에게 증여하고 양측은 협의를 체결하고 관련 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두 사람의 파탄 직전 관계를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2023년 4월 부부는 별거리를 시작했습니다. 일정 기간 후 르엔이 여사는 이혼 소송을 제기해 왕 선생에게 성기능 장애가 있어 결혼이 파탄났고 자신이 출산권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시장 가격의 50%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왕 선생은 이혼에 동의했지만 부동산이 그의 결혼 전 개인 재산으로 르에 씨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으며 단지 결혼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지 무상 증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르에 여사에게 언어폭력, 부부 의무 이행 거부 등 과실이 있으므로 법원이 부동산을 개인 소유로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게 판결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양측의 감정이 확실히 깨졌다고 판단해 이혼을 승인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은 원래 왕 선생의 결혼 전 개인 재산이었지만 양측의 공동 재산으로 변경 등록됐습니다. 왕 선생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로서 부동산 증여의 처분 행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해당 부동산은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 돼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충분한 의학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정 중대 과실을 구성하지 않으며 현행 법률에서도 출산권 손실을 재산 분할의 독립적 보상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 선생은 르엔이 여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정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양측의 이혼을 허용한다고 판결했고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은 왕 선생 소유로 귀속시키되 왕 선생이 부동산 현재 시장의 총 가격의 25%

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수도의과대학 부속 복경지단병원 종양진단 및 치료센터 주임의사 손회는 곰팡이가 핀 쌀, 옥수수, 락화생, 쓴맛이 나는 해바라기 씨와 견과류, 그리고 이상한 냄새가 있는 식용유는 멀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곡물과 견과류는 밀봉해 습한 곳에 보관하고 식용유는 작은 포장을 구매해야 하며 젓가락과 도마는 정기적, 즉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가장 길어 1년을 넘기지 말고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침에 우리 몸은 신진대사를 시작하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아침을 장기간 걸으면 신체 기초 대사율이 감소하고 지방이 연소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동치질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무작정 굶기보다 똑똑하게 먹깁니다. 매 끼니는 채소 2인분, 단백질 1인분, 주식 1인분으로 구성하고 주식은 주먹 크기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식품 라벨을 볼 줄 알고 찜 요리, 삶은 요리, 무침 요리를 많이 먹고 기름지고 튀긴 음식을 적게 먹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세끼 식사로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장기간의 불면증과 불안은 쉽게 중심성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 동안 명상해 감정적인 식사를 줄일 것을 권장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고 친지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며 과로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일과 휴식을 안배해야 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전월입니다. 9월 8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허가복은 우리시에서 민족단결 진보 선전월 활동 전개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민족 사업을 강구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석의 종교 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할 때 관한 종교 론述를 깊이 있게 관철하고 새 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새 시대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 건설 목표 임무를 둘러싸고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 전개를 담채로 삼아 연변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화의 이야기를 생동하게 잘 전하고 전주 여러 민족 간부 군중이 마음속 깊이 네 가지 함께 공동체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교양 인도해 연변의 도약과 초월을 다그쳐 추동하는 데 인심을 모으고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연간 우리조는 홍색, 생태, 빙설, 민속 등 자원 우세에 의탁해 30개의 관광으로 왕대, 교류, 융화 촉진 기지를 정성껏 조성했습니다. 호갑 오봉초는 홍색 유적의 저력이 중후하고 민족 특색이 선명하며 생태 환경이 우수해 농촌 관광 발전의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혁명 유적, 농촌 민박, 민속 체험 등 문화 관광 자원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료행사와의 실무 협력을 강화하며 시장화 수단으로 관광객 방문량을 이끌어내고 인기를 모아 농촌 관광 특색을 살리고 규모를 형성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현지

및 가까운 곳에서 소입을 누리고 부유해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연신소학교에서 허가복은 교육교수를 참관하고 중화민족공동체시 확고히 수립, 교육선행학교 건설 상황에 대한 소개를 진지하게 청취했습니다. 학교가 다섯 가지 하나 교양 실천 활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즐거운 교육 방식을 통해 공동체 리념을 일상 수업에 융합시킨 상황을 요해한 후 허가복은 긍정을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청소년은 조국의 미래이자 민족의 희망으로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형성되는 관건적 시기에 있는 바, 청소년들의 중화민족 공동체시 확고히 수립 교양을 잘 틀어지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마음속의 공동체 리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시 확고히 수립을 학교 운영, 교원 양성 전 과정에 융합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교육, 교수 방식을 혁신하며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정확한 역사관, 민족관, 국가관, 문화관을 수립하도록 교양 인도함으로써 청소년의 애국심, 중화혼을 가열층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이어 허가복은 북산가도 단옹사회구역에서 선후하여 행정대청, 홍심역참, 홍성류 조정실을 방문하고 사회구역의 편의봉사, 갈등해소 등 사업전개 상황을 상세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사회구역은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첫 번째 플랫폼이자 중화민족 공동체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일선 진지입니다. 사회구역이 기층에 가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전주 각급 당위와 정부는 성류꽃 피어 연변을 비추고 동심으로 공동체의 꿈 구축하자는 주제를 긴밀히 둘러싸고 선전 형식을 혁신하고 활동 담채를 풍부히 하며 내용이 풍부하고 대중에게 익숙한 선전 교양 활동을 정성껏 전개함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통일전선, 민족, 종교 등 부문의 힘을 통합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전형, 성규홍 기층 선전원을 조직해 기관, 학교, 사회구역, 마을, 군영, 기업, 종교 활동 장소 등에 깊이 들어가 선전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선전 범위를 신흥 분야로 넓혀 공동체 리념이 더 광범위하게 전파되게 해야 합니다. 대중이 참여하기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특색 활동을 정성껏 설계하고 주제, 무대 공연, 사회구역 취미 운동회, 음식 나눔회 등 대중성 활동을 넓게 전개해 여러 민족 대중이 웃음꽃 속에서 거리를 좁히고 감정을 증진하며 우정을 다지게 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깊이 있게 선전하고 주변 일로 주변 사람을 교양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생산과 생활, 이웃 관계 속에서 생동한 사례를 발굴해 추상적인 법률 조문을 대중에게 익숙한 일상적인 언어로 전환함으로써 대중이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법률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실천하게 해야 합니다. 다양한 매체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중의 생활과 밀착되고 작은 것으로 큰 울림을 주는 정품들을 창작해 내놓고 생동한 언어로 모범 전형의 사적을 잘 전하며 변강 건설 성과를 전시함으로써 전주에서 당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시대의 주선율을 울리고 여러 민족 대중의 애국 열정을 가열층 불러일으키며 민족적 긍지감과 자신감을 제고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래, 부주장 윤조희, 주 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9월 5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 경기 준결승이 연변에서 진행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보, 성정부 당조성원 김육휘가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동북 지역 도시 축구연맹 경기의 초점 경기입니다. 연변팀은 홈장에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배련팀을 맞이했습니다. 의량팀은 정규리그 제5라운드 경기에서 1대1로 비긴 바 있습니다. 이번 준결승에서 다시 맞붙어 한쪽은 정규리그 1위의 기세로, 다른 한쪽은 홈장의 우세를 앞세워 맞서면서 경기 전부터 승부의 긴장감이 한껏 고조됐습니다. 경기 시작 전 대형 북홍련 북소리로 연변을 노래하네 노래모음 산과 바다 어우러지고 나라와 가정 한마음, 응원체조 푸른 잔디 아리랑 등 다채로운 문예 공연이 륜번으로 펼쳐졌습니다. 우렁찬 북소리, 격앙된 노랫소리, 활기찬 춤사위는 현장

축구팬들의 열기를 달궜습니다. 기세차고 열정 넘치는 입장음악이 장내에 울려 퍼지면서 양팀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서며 동북 지역 축구 선수들의 앙양되고 분발 향상하는 량완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연변 명태 응원단이 연이어 진영을 바꾸며 응원했고 대련 원정 응원단의 푸른 깃발이 원정팀 관중석을 가득 메워 량팀 선수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18시경 경기가 정식 시작됐습니다. 의량팀 선수들은 빠르게 경기 상태에 들어가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각자의 전술 체계에 입각해 전력으로 공세를 펼쳤으며 문전 로빙슛, 측면 크로스, 빠른 역습 등 멋진 장면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매번의 날카로운 돌파와 강한 수비, 위협적인 슈팅마다 현장 축구 팬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최종 휘슬이 울리면서 연변팀은 대련팀을 2대1로 꺾었습니다. 본기 대회 규칙에 따라 준결승은 홈, 원정 2차전 방식으로 진행되며 의량팀은 9월 12일 대련으로 장소를 옮겨 2차전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련영성 정부 참사이며 련영성 축구협회 주석인 주철민, 대련시 정부 보시디 어려운 교원 원춘희의 집을 찾아 그의 건강 상황과 생활 형편을 요해하고 나서 신심을 확고히 하고 곤란을 교육 우선 발전 전략을 견지하고 교육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며 교원 대우 건설을 강화하고 교육 교수의 질을 높여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스승을 존경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량완 사회 풍조를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실제적인 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어려운 문제를 풀어 교원들이 안심하고 가르치며 전념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광범한 교원들의 직업 연계감과 행복감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전시 광범한 교원과 교육 사업들꾼들은 당을 위해 인재를 육성하고 나라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며 교육가 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고 고상한 사덕과 해박한 학식으로 학생들의 성장과 인재 양성을 이끌며 덕지 채미로가 전면적으로 발전한 더 많은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힘써 양성하기 바랍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장학빈이 위문에 참가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 전통명절 이야기 함께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친구들과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은 먼저 24절기의 11번째 절기로 소소에 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여름 더위가 시작되지만 제일 더울 때는 아닙니다. 바로 7월 6일, 7일, 8일 좌우겠죠. 소소는 24절기의 11번째 절기로 날씨가 더워지지만 1년 중 제일 더울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많은 지역에서는 소소의 1년 중 제일 높은 기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소가 지나면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삼복에 접어들게 되지요. 무더운 여름이 도래하면 여름방학도 다가오고 우리 꼬마 친구들 무더운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더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소소가 되면 더운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실외에 나가면 찬 기온은 꿈을도 느낄 수가 없이 뜨거운 열기가 확 덮쳐오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태어나는 귀뚜라미는 소소가 되면 날개가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않아서 벽 속에 머물고 있고 날아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략 8월 후에야 그들은 벽 속에서 날아나와 들판이나 풀숲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련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오면 못이나 헛수에 만발한 아름다운 련꽃은 독특한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도시에서는 여름철에 련꽃절 그리고 체련절을 거행하는데 사람들은 련꽃을 구경하고 련밥을 채집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련꽃은 화하, 우화, 수부용, 그리고 함담 등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진흙에서 나오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은 물에 씻어도 자태가 요염하지 않네 라는 송나라 철학자 주던은 천고의 명고로 련꽃의 고결한 품성을 노래하면서 련꽃의 꽃의 군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박이 익기 시작하는데요. 수박은 즙이 많고 맛이 달아서 여름에 즐겨 먹는 과일입니다. 지는 듯한 무더위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함께 둘러앉아서 수박을 먹는데요. 수박즙이 얼굴이며 손에 가득 묻으면 정말 재미나기도 하겠지요.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나라 소주 일대에는 자고로 삼복에 양고기를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2002년 이런 음식 문화는 정식으로 복양절 명명이 되었는데요. 복양절은 대부분 경우 소소 기간에 열리는데 초복에 시작을 해서 말복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복양절 기간 식당들에서는 통양구이 그리고 양꼬치, 양고기 신선도 등 여러 가지 양고기 자료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춤, 모술 등 공연을 하고도 하지요. 음력 6월 6일은 소소 기간인데 전하는 데 의하면 이날은 룡궁에서 룡포를 내다 말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날에 상자에 넣어뒀던 옷들을 내다가 볕조임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습기를 제거하고 곰팡이가 끼고 조미 먹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소소가 되면 강수가 균형적이지 않아서 가뭄을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홍수를 막아야 합니다. 친구들 계속해서 대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서는 24절기 가운데 12번째 절기인데요.

바로 7월 22일, 23일 혹은 24일경입니다. 끊이지 않는 매미 소리에 우리는 1년 중 가장 더운 여름이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지구는 무더위도 하는데요. 친구들, 대세가 되면 들풀들은 뜨거운 햇볕을 받아서 말라 죽거나 썩기도 합니다. 이때 풀뿌리 속에 숨어있던 반디벌레 번데기는 숭충이 돼서 불을 켠 초롱처럼 밤하늘 아래 풀숲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대지는 뜨거운 열기와 습한 공기 때문에 마치 거대한 찜통 같습니다. 이런 날이면 사람들은 도저히 정신을 집중할 수 없고 땀이 등을 타고 비 오듯이 흘러내리기도 한답니다. 가끔은 또 큰 비가 쏟아지기도 한답니다. 대서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면 하늘에 대량의 수증기가 모여서 시시로 큰 비가 쏟아지고 우레가 울거나 우박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힐 수 있는데요. 사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쇠하게 됩니다. 대서가 끝나가면 립추가 시작되는데요. 비록 여름이 끝나는 것이 아니겠지만 이 시기 북방은 시원한 가을로 접어들게 됩니다.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절강 연해 지구에는 대서선을 바래는 풍습이 있습니다. 해마다 대서가 가까워지면 어민들은 대서선을 제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대서가 되면 사람들은 배에 여러 가지 재물들을 차려서 싣고 또 몇십 명 어민들이 엇갈아 가면서 대서선을 메고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다음 부두에 가서 일년의 복을 기원하는 의식을 거행하는데요. 의식이 끝나면 고기배로 대서선을 부두에서 끌어내서 바다에서 불을 지피는 것으로 사람들의 평안을 빌기도 한답니다. 대서가 되면 산서, 하남 등지의 사람들은 생강을 얇게 썰거나 즙을 낸 뒤 홍탕을 넣어서 섞은 다음 용기에 넣고 가재천으로 입구를 봉해서 태양 아래에서 말리는 것을 복강을 말린다고 하는데요. 홍탕을 섞은 생강 조각이나 그리고 생강즙을 먹으면 위를 더 따뜻하게 하고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복차는 금은화, 제비풀, 감초 등 중약으로 끓여서 만든 차로 더위를 물리치는 효능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시골에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 어구의 정자에 찬물을 놓아서 길들이는 이 손님들에게 공짜로 제공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정자는 찾아보기 힘들겠지만 오랜 풍습은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다한 지구에서는 모두 자기들만의 독특한 대서 음식 문화를 갖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산동의 많은 지역에서는 대서의 양고기국을 먹는데 이것을 갈서양이라고 합니다. 옆 농민들은 농전 관리에 주의를 돌려서 손해를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 친구들과 함께 24절기 가운데 11번째 절기 소소와 12번째 절기 대서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0: 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이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준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1: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가 도많은 중국 봉사 브랜드를 육성해 봉사업 고품질 발전에 새 국민을 힘써 개척하고 있습니다.
0: 리강 총리가 공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공무원 영예 소명에 시장 감독 관리소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앙골라 국민의회 의장과 회담했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양질 봉사의 수입을 적극 확대하고 지식 집약형 봉사의 수출 확대를 고무하며 중국의 대규모 시장 기회를 바탕으로 국제사회를 위해 새로운 발전 동력을 제공하고 고품질 발전을 통해 전 세계에 더 많고 더 훌륭한 중국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첫 해인 올해 우리나라의 봉사무역 혁신 발전이 끊임없이 추진되면서 개방 수준이 더 높고 구조가 더 우수하며 동력이 더 강력한 봉사무역의 새로운 구도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남해 해안의 해남 자유무역항 원스톱 항공기 정비산업기지 안에는 웽그랴에서 온 화물기가 고급 전기 정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이 기지는 해외 항공기 200회 이상의 정비와 도장 업무를 완료했습니다. 해남 항공 기술공항 정비 기지의 양문박 부총감독은 한국, 越남, 타이 등 나라의 항공기들이 한 대씩 우리 쪽으로 와 정비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신 보세 정책을 바탕으로 항공자재를 미리 기지의 항공자재 마트에 보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정비 주기를 효과적으로 단축하고 종합 정비 비용을 10에서 15% 절감해 해외 고객들이 더 안심하고 더 빠르며 더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봉사무역은 국제무역의 중요한 구성요소이자 국제경제무역협력의 중요한 분야로서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의 봉사수출입 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성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체 봉사수출 성장에 관한 관광과 운송봉사수출의 기여률은 50%를 초과했습니다. 조국 북쪽 변경에서는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상품을 가득 실은 중국 유럽 화물열차가 잇따라 유라시아 내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7월 내몽골은 만주리와 이련호트 두 국가급 철도 중추 항구의 우세를 살려 중국 유럽 화물열차의 통과 규모가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가철도그룹 후고투국 이련 동력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국경 간 봉사무역의 개방 수준을 높이며 봉사무역을 혁신하고 격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 중국 국제봉사무역교역회 글로벌 봉사무역 정상회의 영상 축사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은 각국 각측과 함께 봉사 개방을 통해 포용적 발전을 추진하고 봉사협력을 통해 연계와 융통을

0: 진하며 봉사혁신을 통해 발전 동력을 키우고 봉사 공유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손잡고 세계 경제가 지속적인 회복 궤도에 오르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제품 판매에서 봉사 판매까지 점점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기술과 방안, 봉사를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봉사무역은 끊임없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최첨단으로 격상하고 있습니다. 광동 양강에 위치한 모 해상 풍력발전 장비제조 기업은 제품과 해결 방안으로 60개 이상 나라와 지구에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글로벌 공급망 센터의 장학 총경리는 기업은 단순히 풍력발전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청정에너지 전반 해결 방안을 수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기업은 서로 다른 나라의 업계 표준, 인정체계에 적합해야 하고 국내 성숙한 산업망 우세 근거에 중국의 풍력발전 스마트 제조 기술과 운영 경험을 동시적으로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글로벌 봉사무역 제2대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봉사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디지털 봉사가 번창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청, 애니메이션, 게임 등 디지털 문화제품 분야에서 중국 돌풍이 일었고 중국 전자상거래는 전 세계를 연결시켰으며 다국 라이브 방송, 공업 온라인 해결 방안 등은 무역 전사슬에 심층적으로 에너지를 부여했습니다. 당면 절강성은 13개 종합보세구를 건설해 다국 전자상거래 업무량이 전국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강성 상무청 주향군 청장은 라이브 방송 플러스 플랫폼 플러스 다국 전자상거래 플러스 해외 창고 융합발전의 모색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기술, 자주 브랜드 제품 수출을 고무하며 해외 종합봉사체계 건설을 다그치어 보완했습니다. 우리나라 봉사 수출의 국제 경쟁력이 향상되는 동시에 양질 봉사 수출도 끊임없이 확대됐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는 전자통신, 생물기술 등 봉사무역의 개방 시점을 한층 더 확대시키고 신판 수입 봉사 경려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는 호혜상생의 자세로 전 세계와 발전 기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상무부 원동부
1: 저수지 개조와 개선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때 관한 업무를 연구하고 전국 교육대회 정치를 관철 실시해 교육 강국 건설을 가속화할 때 관한 상황 보고를 총치한 후 기금회 관리조례 개정 조안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회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생산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교훈이 아주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석금평 총서기는 여러 차례 중요한 지시와 회시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를 성실히 학습하고 체득하며 단호히 관철 실행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원인을 깊이 분석하고 하나를 보고 요를 깨쳐야 합니다. 교정과 지도의 리행이 미흡한 점, 공사를 청중히 받고 도급하는 점, 안전감독이 미흡한 점 등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관할 지역 관리를 엄격히 하고 세 가지 관리, 세 가지 필수 요구를 이행하며 안전 생산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전력 계산 협동과 전력망 융합을 추진하고 연산력 자원의 관측 조정과 핵심 광섬유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며 연산과 전력 시설의 기획과 접목을 강화하고 친환경 전략의 직결 그리고 발전 원천과 망, 보하, 저장 등 프로젝트의 실현을 다그쳐야 합니다. 기업이 과학기술 혁신, 자원 봉합, 응용 보급을 추진하도록 지원하여 수요와 공급이 더 잘 맞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장단을 결합하고 근본과 표면을 함께 다스리며 분류를 따라 대책을 시행해 노후 저수지의 안전 역량을 전면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노후 저수지 개조와 개선의 목표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개조 기준을 과학적으로 최적화하며 저수지별 맞춤 대책으로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공사 품질 관리를 엄격히 하며 동시에 조정과 관리, 일상 관리 보호 수준도 함께 향상시켜야 합니다. 부문 간의 협력과 요소 보장을 강화하여 더 많은 사회 자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학용 인구 변

0: 문화에 초점을 맞춰 교육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학위 공급, 교원 배치, 재정 보장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잘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국가 전략 수요에 초점을 맞춰 우수한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학과와 전공 배치, 교재 체계 구축, 인재 양성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 이념을 실천하고 덕지 체미로의 오육을 병행하며 다섯 가지 교육을 융합해 많은 학생들의 심신 건강과 인재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금회의 공신력 구축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더 규범화하며 제도를 보완하고 내부 관리 기제를 건전하게 정비하며 종전 분야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여러 부문의 종합 감독 능력을 발휘해 우리나라 공익 자산 사업이 건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공무원 리강 총리가 최근 공무원령에 서명해 시장 감독 관리소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조례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장 감독 관리소의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례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장 감독 관리소의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용도를 견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며 법에 따라 행정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발전을 위해 봉사를 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둘째, 시장 감독 관리소는 현급 인민정부 시장 감독 부문의 파출기구로서 관할 구역 내 개인 공상업자 등록, 식품 생산 경영 일상 감독, 시장 감독 분야 민원 신고 처리, 위법 행위 조사와 처벌 등 직무를 수행합니다. 셋째, 시장 감독 관리소가 법에 따라 감독 활동을 전개하고 경영 주체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에 대한 영향을 피면하거나 최대한 줄이며 사회적 감독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 감독 관리소는 봉사 의식을 강화하고 사무 제도를 공개하며 규범적이고 편리하며 효율적인 정부 봉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지 위원장이 11일 북경민 대회당에서 앙골라 국민의회 알메이다 의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조락지 위원장은 습금 정책대하며 농업, 어업,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하이라이트를 육성해야 합니다. 올해 중국 아프리카 인문교류해를 계기로 문화, 지방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이행하여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앙골라 국민의회와 함께 대화와 교류를 강화하고 양국 호의 협력에 법적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앙골라 측이 중국 전국인대가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의원 연수반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조락지 위원장은 또 중국 전국인대의 립법 업무 상황을 소개하면서 양 측이 친환경 발전, 사회 관리, 민생 보장 등을 둘러싸고 립법 경험을 교류할 수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알메이다 의장은 중국은 자국의 발전과 동시에 글로벌 동반자의 공동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앙골라는 중국과 에너지, 경제, 무역, 투자 등각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 협력을 심화하며 다자주의를 함께 수호할 것입니다. 앙골라 국민의회는 중국 전국 인대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양국 협력 협정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입법 기관의 법적 보상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것입니다. 회담 후 조락지 위원장과 알메이다 의장은 중국 전국 인대와 앙골라 국민의회 간 양해 비망록에 공동 서명했습니다. 최달봉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전국정협 왕혼영 주석이 11일 북경에서 앙골라 국민의회 알메이다 의장을 접견했습니다. 왕혼영은 2024년 습근평 주석이 중국 방문 중인 로렌수 대통령과 함께 중국 앙골라 관계를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다고 공동 발표함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에 전략적 지침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앙골라 측과 함께 양국 원수의 중요한 공감대를 관찰하고 전통적인 진선을 이어가며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다자간의 조율을 강화해 중국과 앙

0: 중국과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 정협은 중국과 앙골라 양국이 각자 현대화를 실현하도록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알미다 의장은 앙골라는 양국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한다면서 양국 원수가 긴밀한 교류를 이어오면서 양국 재반 분야의 협력 성과가 풍부하다고 밝혔습니다. 앙골라는 중국이 제안한 일련의 글로벌 창의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앙골라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지지한 중국의 사의를 표합니다. 앙골라는 양국 에너지, 경제 무역, 교통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를 촉진할 것입니다. 호춘화 등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1: 제16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에너지 장관 참여하여 지역 에너지 발전을 강력히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세계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수호자로, 전 세계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의 기여자로, 국제 에너지 협력의 실천자로 될 것이고, 각국과 함께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세 가지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보편적 공유를 강화하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기구에 에너지 접근성 제고 창의를 내행하며 친환경 에너지에 작고 아름다운 프로젝트 협력을 우선 추진하고 분산형 에너지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포용, 혁신, 협력을 함께 구축하는 아시아 태평양 에너지 공동체를 주제로 한
0: 오늘은 투자 박람회 현장에서 느껴보는 중국 방문 열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운에서 열린 제26회 중국 국제무역 상담회에서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 협상 부대표인 름격은 발언에서 미국 상공회의소가 미국 기업들의 미성과 주 투자무역 협력 교류 행사 현장에서 상무부 름격 부부장은 데이터 수치들을 전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미국의 중국 내 누적 외자 기업 설립 수는 이미 8만 4천여 곳을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전 통계는 전혀 반대의 상황을 보여준다면서 올해 중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남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해리 세이어디는 더 직관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올해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5%가 중국을 전 세계 최우선 투자처로 꼽았고, 응답 기업의 75%는 2026년에 중국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원 기업들은 중국 내리 가운데 총약 137억 9천만 달러를 향후 3년 내지 5년의 재투자에 이미 배정했습니다. 해리 세이어딘 회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투자 목적지이자 높은 사업 수익 시장 중 하나입니다. 미국 지방 내 대중국 경제무역 협력에서 거둔 탄탄한 성과 역시 탈중국화는 통하지 않고 오래가지도 못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오리건주 중국 리사회 명예부부장인 알렉산드르 프레프는 8일 오전 박람회 개막식에서 연설할 때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중국을 찾아온 것은 경제 발전과 관련해 중국과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알렉산드르 프레프 부총리는 중국을 4번이나 방문했습니다. 그는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벌가리아와 중국 양국 관계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건강기능식품 참가 업체인 조시 스프웨이는 기자에게 "중국에 올 때마다 늘 자신이 미래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0: 대련 시계 자문 유한 회사 창립 자겸 최고 경영자인 부둥삼은 세계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시기에 중국이 예측 가능성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중국의 5개년 계획이 내놓은 일관된 정책 신호가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확실성을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으로 가자인지 아니면 탈중국화인지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투자 박람회 행사장 안팎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은 협력과 신뢰였습니다. 중국은 초대형 시장과 예측 가능한 발전 환경을 바탕으로 자국의 확실성을 세계 경제와 공유할 수 있는 발전의 기회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박람회 현장에서 느껴보는 중국으로 가자는 열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국호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1: 한 모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0: 한무의 림지는 한무의 무림지보다 20%를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심층 보도.
2: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3: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1: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0: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2: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2부 역경을 이겨내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자 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중국 유인우주사업이 앞으로 나아가는 발자국마다의 수많은 분투자와 동반자들의 공동노력이 승비해 있습니다. 불여사 선생님도 이번에 우리 우주비행사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방금 영상을 보니 선생님께서도 여러 종목을 체험하셨더군요.
5: 네, 맞습니다.
4: 어떤 느낌이 든가요?
5: 당시 저는 회전의자의 기능훈련과 과부하 지구력훈련을 체험했습니다. 회전의자 훈련은 회전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4: 전하는 것입니다. 유인 우주 비행 사업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지만 우주 탐사는 여전히 위험부담이 큽니다.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하죠. 신주 7호 발사대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우리 우주 비행사들이 처음 선외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600명

0: 우주 비행사와 함께 그때 그 순간을 회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의 임무는 신주 7호 우주인 승무조에게는 매우 도전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실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암벽계 지수가 0에 가까웠습니다. 지강이가 문을 두 번 당긴 후 제가 올라갔고 나중에 두 사람이 다시 한번 문을 당겼습니다. 마음이 조급할수록 문은 더 열리지 않았고 우리들의 심박수는 이미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벽에 막대기를 가져와 문을 열었습니다.
0: 그 순간 무서웠나요?
1: 무서운 것보다 조급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임무가 국기를 지강에게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지강은 그 깃발을 받아 흔들며 손잡이 주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아온 후 지강은 왜 먼저 국기를 건넸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돌아오지 못할 준비를 마쳤다고 답했습니다. 설사 우리가 돌아올 수 없다 하더라도 오성 붉은기는 반드시 우주에서 높이 휘날리게 해야 했으니까요.
0: 신주 12호가 처음 우주로 향하는 전반 과정에서 당홍파 씨가 가장 흥미로웠던 건 어떤 일이었나요?
2: 가장 흥미로웠던 일은 말하기가 좀 벅찍합니다.
0: 무슨 일인데요?
2: 저희 수면구역에 창문 하나가 있는데 사진을 찍을 때면 모두 그곳을 찾습니다. 여유 시간에는 그곳에서 바깥 풍경도 보고 지구도 보고 우주도 봅니다. 그리고 가끔 샤워도 자신의 수면구역에 사는데요. 그때면 창문을 가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하고 납니다.
0: 이미 우주에 있다는 걸 잊은 거죠?
2: 네, 맞습니다. 선실 밖은 진공 상태고 광활한 우주입니다.
0: 오늘 현장은 많은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온라인 방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분들께 우주비행사 대호 중에 일원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그럼 여기서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 담임 교원은 큰 녹음기를 강단 위에 놓고 학생들은 몇 마디씩 말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또는 20년, 30년 후에 다시 들을 수 있게 말입니다. 저는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긴장해서 몰래 도망쳐 나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우주 비행사들도 텔레비전 앞의 시청자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평범한 사람이
3: 우주 비행사들이 우리 곁에 왔을 때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홍파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모두 일반인이지만 우주 비행사업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고 국가를 위한 기여를 선택했습니다. 유인 우주 비행정 씨는 단순한 우주 비행사업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보국의 정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업에서 유인 우주 비행정신을 강의해야 하는 의의일 것입니다. 우리가 꿈의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부단히 뿌리를 내리고 새싹을 틔우듯 세대를 넘겨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단히 전승해야 하는 꿈입니다.
0: 중국 유인 우주 비행정신은 중국 정신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 꿈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중국 정신을
1: 꿉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한마음 한뜻으로 분투하고 용감하게 전진하며 각종 난관을 돌파하면서
4: 중화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5: 뉴스 초적 이어집니다.
6: 뉴스 초적.
5: 오늘은 필리핀 두 건의 체포영장 뒤에 숨은 권모 술수와 계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정치권에 최근 갑작스러운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4일 필리핀 마닐라 지역 개손시 지방법원이 부 대통령 사라 두테르테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가 다른 사람을 고용해 살해를 저지르도록 위협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7일 경찰은 재해방지 사업 비리 혐의로 필리핀 전 하원의장이자 대통령인 마르코스의 사촌동생 마르틴

0: 로무 야르데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분석 인사들은 두 건의 체포영장을 통해 통치 난관에 깊이 빠진 필리핀 당국이 여론 압박을 분산시키기 위해 사법 이슈를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아주 뚜렷하게 보인다고 인정했습니다. 사라 두테르테는 필리핀 전 대통령 두테르테의 딸입니다. 필리핀 당국의 사라에 대한 혐의는 2024년 11월에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사라는 자신의 안전은 걱정할 바 없다면서 자기는 한 사람과만 대화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 내가 죽음을 당한다면 마르코스와 그의 부인 이사 그리고 로무 아르데스를 죽이러 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이후 해당 발언이 악의적으로 일부만 발췌해 왜곡했다면서 본래 의도는 자신의 신변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7월 필리핀 상원은 사라의 부패, 암살 계획, 직권 남용 등 혐의에 대해 탄핵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발언도 탄핵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더 극적인 것은 사라 탄핵을 주도해 추진하던 로무 야르데스 역시 체포영장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로무 야르데스는 2022년 7월부터 하원 의장을 맡았습니다. 2025년에는 필리핀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홍수가 발생했고 당시 재해방지 시설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규모 홍수방지 기반 시설 사업이 유령 공사거나 부실 시공, 절감공 사업은 대부분 로무 야르데스가 하원 의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국가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두 체포영장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는 두테르토와 마르코스라는 두 정치 가문의 권력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히 분석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표소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사라는 올해 2월 2028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아시아 맥박 연구회사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9%가 사라의 대통령 취임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녀는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습니다. 또 다른 분석에서는 사라의 아버지인 전 대통령 두테르테가 당국에 의해 헤그 국제 형사 재판소로 이송돼 구금된 점을 고려할 때 사라가 당선된 뒤에는 반드시 현 정부에 대한 청산을 벌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필리핀의 정치 분석 전문가 리고베토 디그라우는 사라를 향한 탄핵 심리가 더딘 점을 고려할 때 마르코스 당국이 사라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새로운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응하고 대통령 마르코스가 부패 연루 친족들과 선을 긋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올해 초 로무 야르데스는 나는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계성 부원장은 필리핀 행정부가 이번 부패 파문에서 자신이 연루를 분명히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면서 로무 야르데스 체포가 과연 정치적 쇼인지 아니면 당국이 홍수방지 공사 스캔들을 엄정히 조사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인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필리핀 정치권의 권력 다툼은 갈수록 격화되고 필리핀의 경제와 생활 압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당국에 대한 실망과 불만도 전

0: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의 통화 평상률은 이미 6%를 넘어섰고 페소 환율은 잇따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사회기상관측소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가구의 52%가 자신들이 빈곤 상태에 있다고 자인했고 13%의 가구는 빈곤선 부근을 맴돌고 있다고 자인했습니다. 이계성 부원장은 필리핀 당국이 로무 야르데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경제 압박과 민생 난관에 대한 외부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중은 이런 정치적 조작에 이미 실정을 느끼고 있어 반드시 호응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필리핀의 정치 분석가 데니스 코로나시오는 필리핀 국민들이 부패 처리, 실업률 감소, 통화 팽창 대응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정부의 미흡함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면서 야당으로 여겨지는 사라를 더 지지하는 경향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네, 필리핀 아시아의 세기 전략연구소 부소장 안나 마린도그 우이는 필리핀 당국의 일련의 체포와 탄핵 조치가 법과 정의 그리고 핵심 추궁의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권력자들의 이익 계산에 불과하며 이는 필리핀 정치권의 균열을 드러내는 동시에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네,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0: 속과 설명.
1: 오늘은 영국과 이스라엘의 정면 대결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 사르가 8일 영국 정부가 최근 이스라엘을 겨냥한 조치에 대해 이스라엘 측이 일련의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영국의 예루살렘 총영사관 폐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가자지원센터의 영국 대표 철수, 그리고 영국 관리 12명의 이스라엘 입국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네, 그럼 이스라엘은 왜 영국에 보복하려 하고 영국과의 관계는 왜 계속 악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외교 파문이 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영국에 보복하는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외무장관 밀리 번드는 8일 영국이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 조성한 정착촌에서 나온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영국 기업이 정착촌에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12개국 외무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 정착촌과의 상품 무역을 제한하고 이스라엘 한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점령을 끝내고 1967년 국경을 기반으로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주권을 가진 독립적인 팔레스티나 국가를 세우는 것이 포함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지정한 이 일구역은 예루살렘 동쪽과 요르단강 서안의 대규모 정착

0: 작지 마르 알두민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대체로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하게 되면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티나 지역의 지리적 연속성이 더욱 분열되고 두 나라 방안의 현실적 가능성이 심각하게 축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네, 그럼 과거의 동반자가 왜 오늘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유럽 내 중요한 동반자로 여겨져 왔고 양국은 무역과 안보 등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새로운 팔레스타나와 이스라엘 충돌이 발발한 이후 양측은 가자 인도주의 상황,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 팔레스타나 국가 건립 등 문제에서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영국, 오스트랄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 벵게르와 재무장관 스모트리히를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에는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성명은 두 사람이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티나인들을 겨냥한 폭력 사태를 거듭 선동했고 팔레스티나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더 큰 전환점은 2025년 9월에 찾아왔습니다. 영국이 팔레스티나 국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두 나라 방안의 가능성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분석 기사에서 영국과 이스라엘의 관계 악화는 가자 분쟁에서 비롯됐다면서 이후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의 확장과 정착민들의 폭력 등 문제로 더욱 심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글은 양국 관계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이처럼 나빴던 적이 없었다면서 단기간 내에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양측의 이견이 방위와 무역 등 분야에서 구축해온 협력 관계를 서서히 잠식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양국의 정면 대결이 어떤 신호를 방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비정부기구 지금 당장 평화는 정착촌에 대한 제재가 곧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정부가 219역 건설과 그 밖의 두 나라 방안을 약화시킨다고 여겨지는 다른 조치들을 계속 추진할 경우 이스라엘이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영국의 직접 제한 거주지 관련 무역이 영국이 두 나라 방안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조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착촌 상품 무역이 이스라엘 대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어서 영국 조치의 단기적인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정치적 효과와 모범적 효과에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국가들이 공조해 대응했으며 그 밖에 여러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제재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 문제와 관련해 많은 서방 국가들이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설렘보다는 혹시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아이는 새로운 교실과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우리 아이만 유독 힘들어하는 것은 아닐지 말입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그 불안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잘하길 바라는 마음을 넘어 아이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부모 스스로의 불안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법까지. 네, 연변진흥의 숲 심리건강자문센터 김양 원장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1: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2: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1: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2: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

0: 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지능의 숲 심리건강자문센터 김양 원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저희 동료 중에도 새로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를 둔 동료가 여러 명인데요. 이런저런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부모가 느끼는 새학기 불안과 아이가 느끼는 새학기 불안은 아무래도 또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상담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하신 이 두 불안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3: 네, 상담 현장에서 보면은 부모는 아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느낍니다.
2: 네.
3: 네, 그런데 아이는 현재의 감각적 위협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2: 네.
3: 어떤 이야기냐면은 부모의 불안은 이 아이가 학교 가서 친구 못 사귀면 어떻게 할까? 네,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2: 네.
3: 또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공부 못 따라가면 어떡하나? 전 학교 못 갈 건데 이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결과를 걱정하면서 통제 불능한 그런 상태를 두려워합니다.
2: 네.
3: 그런데 이것은 마치 어떤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가 저 캐릭터가 3년 후에 어떤 비극을 맞을까 이런 걸 예측하는 것과 같습니다.
2: 네.
3: 네, 사실 터무니없는 거죠.
2: 그렇죠. 네.
3: 네, 영화 자체가 저게 현실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그러는 네. 것처럼 부모의 불안은 미래에 관한 불안은 이렇게 좀 너무 과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2: 네.
3: 네. 반면 아이는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이들이 지금 여기 생존이 신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2: 네.
3: 그래서 아이는 오감에 닿는 그런 새 책상에 뭐 낯선 냄새 같은 거나 새 교실 또 새 그 반급에 만나는 새 학생들
2: 네.
3: 그리고 선생님 등 이런 감각적 자극에 대한 생존 본능적 경계를 합니다.
2: 네.
3: 네, 그래서 큰 아이가 복도에서 지나가면서 나를 흠칫 보기만 해도 금방 학교에 들어간 애들은 예, 겁먹는다고 해요.
2: 네.
3: 그리고 점심시간에 또 서로의 도시락을 비교할 때도 있고
2: 네.
3: 네, 아무튼 눈앞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들리는 그런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이런 경계에서 반응해서 불안을 겪습니다.
2: 네.
3: 그래서 저희가 상담할 때 사학교 3학년 아이가 학교를 얼마 안 가서 엄마 자꾸 배 아프다고 하더랍니다.
2: 네.
3: 네, 그래서 엄마가 왜 며칠 안 갔는데 배 아파하냐
2: 네.
3: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상담실에 와서 했던 얘기가 네, 굉장히 엄마 걱정하고는 다른 거였는데
2: 네.
3: 새 책상에 앉았더니 앞에 앉은 친구가 자꾸 책상을 뒤로 민대요.
2: 아, 네.
3: 그래서 자기가 덩치는 안 되고 이 친구랑 친하지도 않고
2: 네.
3: 그래서 소심하고 내향적인 애라서 그런 것이 걱정돼서 예, 학교 가는 게 불편해서 배 아프다고 했다고 했어요.
2: 네.
3: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부모님 곧 불안은 미래에 관한 멀리를 보고 불안하지만 아이들은 현재를 보고 불안하다는 것을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2: 네, 그렇군요. 부모님들의 이런 불안들은 그럼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3: 네, 부모의 불안은 아이에게 솔직히 정서적 전념을 일으킵니다.
2: 정서적 전념.
3: 네, 네. 그래서 부모는 정서적 거울이자 환경이 안전한 지표입니다.
2: 네.
3: 그래서 부모님이 미간을 찌푸리거나 한숨 자주 쉬거나 과도한 질문을 한다면 아이들은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위험한가? 내 지금 상태가 위험한가? 이렇게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2: 네.
3: 네, 그리고 그걸 무의식적으로 배웁니다.
2: 배운다고요?
3: 네, 따라 배웁니다.
2: 네.
3: 그러니까 배우면서 오히려 엄마의 정서적 돌봄자 역할을 맡아서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2: 네.
3: 감성이 많은 애들은 오히려 자기가 엄마를 배려해서 엄마 괜찮아 네, 이런 것을 합니다.
2: 네.
3: 그래서 오히려 학교 가면서

0: 친구랑 잘 지내야 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런 당부를 하는 것보다는, 네, 아이에게, 오히려, 예, 가볍게, 예, 그런 학교를 갈수 있도록 이런 잔소리는 피하고 아이랑 편안한 얘기에 소통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1: 그래요. 오히려 진지한 얘기를 하게 되면
0: 네.
1: 아이에게 더또 불안한 정서를 전달해 줄수
0: 네네,
1: 있으니까
0: 그렇죠.
1: 가벼운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이
0: 네.
1: 좋겠군요. 네. 그럼 부모가 걱정하는 가상의 문제와 이 불안감을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0: 네, 걱정을 긍정적 방향으로 바꾸는 핵심은 통제 불가능한 걱정을 오히려 실행 가능한 과제로 바꿔줘야 됩니다.
1: 실행 가능한 과제로
0: 네,
1: 바꾼다.
0: 통제 불가능한 걱정이라는 것은 내가 걱정을 해도 아무런 쓸모없는 걱정.
1: 그렇죠.
0: 네, 그래, 티벳의 석담에 그런 거가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네, 걱정을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걱정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실행 가능한 걸 찾아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부모의 두뇌는 자동적으로 미래의 위협을 과장해서 생각하도록 진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1: 그렇죠,
0: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구체적으로 야, 너 학교 갔는데 친구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 말보다는 첫날 점심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 혼자 앉아 있는 친구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을까? 네, 아주 가볍게. 네, 혹은 야, 선생님이 무서워도 걱정하지 마. 선생님은 안 무서운 존재야. 이런 말보다는 선생님께 질문하는 연습을 우리 한번 거울 앞에서 한번 해볼까? 예, 혹은 엄마랑 아이가 역할을 바꿔서 역할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선생님을 해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런 불안을 구체적 행동을 시범해 봄으로써 불안을 조금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한 아빠가 아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딸을 키우는 아빠가 계셨는데 새 학기가 되자 아이가 학교 가는 것을 굉장히 수줍음타면서 걱정하더래요. 근데 이 아빠가 참 지혜로운 거가 이 아이한테 야, 우리 일주일 동안 한 명씩 이름을 물어보는 게임을 하자. 하루에 한 명씩 가서 이름 알아오랬습니다.
1: 반 친구들의 이름을 그러는
0: 네.
1: 거죠.
0: 그래서 아이의 걱정을 게임으로, 수집 게임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호기심을 유발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너 학교 가서 가장 무서운 세 가지가 뭐야? 그랬더니 의외,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이한테 아빠가 너를 걱정하는 것도 네가 소중해서 요고 네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도 네 학교 생활을 잘하고 싶어서구나. 이렇게 아이의 속마음을 함께 들여다봐주는 네, 그런 것으로 전환시키면 좋습니다.
1: 그래요. 이제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 혹은 선생님이 무서워라고 말할 부모님들은 보통 달래거나 야단치기 바쁘지
0: 네네.
1: 않습니까? 이말 속에 감추어진 아이의 진짜 수요는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0: 네, 지금 학교 가기 싫거나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근데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런 속마음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가 더 갈등이 예, 더 커지기도 합니다.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 선생님이 무서워 이렇게 말할 때는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거가 아이를 달래거나 야, 너 오늘 학교 잘 갔다 오면 이번 한주 동안 잘 가면 엄마가 주말에 어떻게 해줄게.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야단치기에 바쁩니다. 학교 안 가고 뭐가 될래? 너 앞으로 뭐 먹고 살래? 이렇게 야단치기에 바쁜데,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나를 이해해달라는 신호이자 내가 지금 감당하기 힘든 감정이 있어. 나좀 봐줘. 이런 표현입니다. 예, 그러면 또 어떤 부모님들은 야, 공부는 이만 힘드니? 엄마도 다 그렇게 다녔고, 지금 다른 애들도 다 그런데 힘든데 다니는 거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1: 그렇죠.
0: 그러면 네. 아이는 아, 내 감정은 틀렸나 보다. 내가 잘못하고 있나 보다.
1: 네.
0: 네, 그러면서 낮은 자존감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때 진짜 아이의 마음의 욕구는 해결책이 아닌 첫째 공감을 원합니다.
1: 아, 공감을.
0: 네, 네. 학교 가기 싫구나. 엄마도 제 직장 가

0: 악기 전날 그런 적이 있었어.
1: 네.
0: 어떤 점이 가기 싫은데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말 속에는 내 감정을 인정받고 함께 고민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네, 나 이런 감정 좀 하면서 그 정서를 번역해주는
1: 네.
0: 번역가가 됐을 때 아이도 자신의 속마음을, 네, 제대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아마 누구나 새로운 환경에서는 긴장하고 또 두려워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고 또 새로움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아이들의 상태도 많이 다를 것 같는데요. 이 적응을 잘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나누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0: 네, 결정적 차이는 낯선 자극에 대한 인지적 해석에 따라서 다릅니다.
1: 네.
0: 적응을 잘하는 아이들은 새로운 자극을, 와, 내가 좀 탐험해볼 대상이네, 이런 호기심으로 다가갑니다.
1: 네.
0: 그런데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들은 자극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낯선 얼굴을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학교의 새로운 규칙은 내 자유를 제한하는 장치일 거야.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들의 뇌에는 편도체가 공포 중추처럼 활성화돼서 작은 변화도 엄청 큰 위험으로 커지게 합니다.
1: 네.
0: 느낌을. 그래서 예측 가능한, 이런 것에 대한,
1: 네.
0: 예, 그러면 적응형 아이들은 거절을 당해도, 에, 내가 오늘 운이 없었나 보다. 다시, 내일 다시 해보면 되지. 이렇게
1: 네.
0: 생각을 해요. 그런데,
1: 긍정적으로, 네.
0: 그죠? 내 취약한 아이들은 나는 절대 못할 거야. 그래서 오늘도 안 됐을 거야. 네.
1: 좌절을 하는군요.
0: 그쵸. 예, 그래서 결국 적응의 핵심은 실패를 정보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이는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길러지는 심리적 근육입니다.
1: 네, 그래요. 성인들도 이직을 하거나 연고가 없는 낯선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면 그 막막한 느낌이 드는데, 뭐 아이들이라고 오죽하겠습니까만,
0: 네.
1: 만약 학생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한다면,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까?
0: 네, 부모님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보다는
1: 네.
0: 우리가 위험할 때 제일 필요한 게 피난처고 도피처고 안식처죠.
1: 그렇죠, 네.
0: 네, 그래서 안전기지 역할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학교를 갈때 학교를 가는 물리적 지도도 함께 그려보고
1: 네.
0: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1: 네.
0: 예, 그리고 특히 내향성이 강한 아이들에게는 화장실 위치도 그림으로 함께 그리고,
1: 네.
0: 네, 그리고 또 혹시나 너가 아플까봐 걱정이 되면 뭐 보건실 위치도 함께, 예, 학교 내에 그런 지도를 같이 보기도 하고,
1: 네.
0: 네. 그러면서 또 좋은 방법은 아이의 가방 안에, 특히 저급학년, 1, 2,
1: 네.
0: 3학년, 저학교 금방 붙은 아이들에게는 가방 안에 가족 사진을, 작은 걸, 미니를,
1: 네.
0: 네, 스티커 사진이라도 챙겨서 열쇠고리처럼 넣어주면 좋습니다.
1: 그래요.
0: 네, 그랬을 때 아이들은 안전하다는 마음을 갖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랑 함께 해. 지금 학교에 같이 있어. 이렇게 함께 지켜줘. 이런 마음으로, 네, 좀 안정을 빨리 찾아갑니다.
1: 네.
0: 그리고 처음 가는 곳은 누구나 긴장될 거야. 엄마도 그래. 네, 이런 일을 자기의 엄마의 예전 과거도 이야기해주면 아이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네, 동지가 생겼죠?
1: 네.
0: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편애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 가는 것을 부담을 줄이자면, 야, 너 오늘 학교 갔다가 가장 기억에 남은 소리는 뭐였어? 청각.
1: 네.
0: 네, 청각을 물어봐주고, 오늘 친구 몇명 사귀었어? 이런 걸 물어보지 말아야 합니다.
1: 그래요?
0: 네. 그리고 아이가 부담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너네 반 애들 가면 어떤 냄새가 나? 후각 자극하는, 이
1: 네.
0: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면 아이는 그걸 관찰하느라고 불안이 줄어듭니다.
1: 네. 정신이 또 오감적으로 이렇게
0: 네.
1: 신경이 쓰이다 보면,
0: 그쵸?
1: 긴장감이 조금 덜해지는군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 친구는 사귀었는지,
0: 네.
1: 오늘 친구랑 잘 놀았는지,
0: 맞습니다.
1: 그런 얘기,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0: 네.
1: 하는데, 이런 질문도 이제 적게 하는 것이 좋겠군요.
0: 네네.
1: 네. 그래요. 그 불안이 지나가는

0: 적응기의 설렘과 긴장인지 아니면 아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신호인지 부모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혹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1: 네,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0: 네.
1: 네, 언제를 지나가는 적응기로 바라봐야 하고, 언제는 전문가에게 데려가야 합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0: 네.
1: 지나가는 긴장이란 거는 학교 가기 전에 불안하지만 학교에 도착하면
0: 네.
1: 수업하다 보면은, 또 괜찮아지고,
0: 아.
1: 예, 학교 끝난 후에는 놀이에 집중도 할수 있고,
0: 네.
1: 예,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 증상이 감소되는데, 2, 3주 안에 자연 감소되면, 이거는 지나가는 긴장입니다.
0: 아,
1: 2, 3주 안에.
0: 네.
1: 그런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4주 이상 연속 지속되면서
0: 네.
1: 증상이 악화되거나 일상 기능이 붕괴되고 사회적 위축이 심해질 때, 어울리지 못하고 이런 위축이 심해지거나 수면이나 식사 패턴에도 영향을 받거나 심지어 수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적응 못하는 애들이 밤에 야뇨증이 생깁니다. 심지어 실수하는 애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신체 증상이 등교 요일과 정확히 일치해서 주말엔 멀쩡할 때.
0: 아하,
1: 네.
0: 네.
1: 그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회피 행동을 해서 화장실에 가서 숨어서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0: 네.
1: 네, 그리고 수업 거부를 하거나 그 10분 동안 휴식 시간 있죠.
0: 네.
1: 휴식 시간에 운동장에 가 놀다가 늦게 들어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0: 네.
1: 이런 것이 4주 이상 연속 지속된다면 이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0: 네, 그래요. 아이가 등교만 하면
1: 네.
0: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병원에 데려가야 할 신체적 문제인지 아니면 집에
1: 또 집중적으로 막 배도 아파나고 메스껍고 머리 아프고 이릅니다.
0: 네.
1: 예, 그런데 병원에 가서 위랑 머리랑 다 검사하면 정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배 아파서 갔는데 배를 검사했더니 정상이고,
0: 그렇죠.
1: 어떤 애들은 또 자기가 심장이 아프대요. 숨이 안 올라오는데. 근데
0: 네.
1: 심장 검사를 하면 또 정상입니다.
0: 네.
1: 네, 그리고 머리 검사를 하는 경우도 특히 고중학생들은 머리 아프다는 학생이 엄청 많아요.
0: 머리 아프다. 네.
1: 그래서 병원에 가서 머리에 MRI나 CT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0: 네.
1: 그럴 때다 이롭다는데 얘는 왜 이럽니까? 얘가 꾀병하는 게 아닙니까? 하는데,
0: 부모님들은 그렇게
1: 네,
0: 생각하시죠. 네.
1: 꼭 심리과를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0: 아.
1: 네, 이럴 때는 심리적 신호입니다.
0: 네.
1: 그래서 실제로 한 엄마가 아이의 배앓이로 병원 세 군데를 돌았습니다.
0: 네.
1: 근데 다 이상이 없다 하더래요.
0: 네.
1: 상담 결과는 이 아이가 체육 시간에 줄뛰기를 했는데 줄뛰기를 잘 못해서 친구들한테서 놀림을 받았대요. 근데
0: 네.
1: 그 후로 체육 시간만 되면 긴장이 오는
0: 긴장하는
1: 겁니다.
0: 거죠.
1: 네,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을, 지금 잘 지나지 않는데
0: 네.
1: 놀림까지 받으면 자기
0: 그렇죠.
1: 이미지가 걱정이 되면서
0: 네.
1: 이런 것을 감정 신체화라고 말합니다. 감정 때문에 신체 반응이 왔다.
0: 네.
1: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의학적으로는 이때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거가
0: 네.
1: 아이한테 너의 배는 의학적으로는 안전하대. 네, 병원에가 검사했잖아요.
0: 네.
1: 의학적으로는 안전하대. 그런데 마음이 긴장되면 배가 반응할 수 있대. 그래서 마음이 긴장한 것 때문에 너가 지금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래. 지금 어떤 걱정하고 있는지 엄마와 이야기 해보고 우리가 같이 해결을 해볼까? 이렇게 소통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좀 아이의 불안을 해소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그 새학년이 시작되면서 친구 사귀기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1: 네네.
0: 네, 새로운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은 뭐 따로 있을까요?
1: 네, 의외로 이렇게 좀 수줍음이 많은 애들이
0: 네.
1: 꽤 됩니다. 친구 사귀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이럴 때 효과적인 방법은
0: 네.
1: 압박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야, 오늘은 한 명한테라도 가서 말 한마디라도 걸고 와. 이게 압박하는 겁니다.
0: 아, 그렇죠.
1: 네. 근데 부모님은, 네, 가장 기본, 아주 쉬운 거 시켰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네.
1: 그래서 한 명이라는 숫자를 제기하기보다는, 네, 과정을 집중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점심에 네

0: 옆자리에 앉은 아이가 뭘 먹는지 한번 관찰하고 올래?
1: 오.
0: 말 안 해도 되잖아요. 네. 내가 눈으로 보고 오면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아주 쉽게 말 시키는 걸 시키는 것이 아니라
1: 네.
0: 눈으로 한번 보고 오는 걸 시키면 됩니다.
1: 아.
0: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캐릭터 같은 그런 필통을
1: 네.
0: 가져가게 해주거나 그런 것을 입고 옷이나 이런 것을 입고 가게 해주면 아이들은 신기하면은 저급한 아이들은 다 와서 말 걸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관심이 집중될 수
0: 그렇죠.
1: 있으니까. 네.
0: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0: 절대 하시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야 누구처럼 친구 좀 많이 사귀어야지.
1: 네.
0: 비교하지 마셔야 합니다.
1: 비교하지 말고요.
0: 예. 네. 그리고 오히려 야 너는 너네 반에 어떤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어? 이런 질문이 아이의 마음을 좀 더 편하게 합니다.
1: 네.
0: 친구 사귀기는 속도가 아닌 방향의 문제이며 아이의 사회적 자존감은 한 명의 진짜 친구가 10명이 가벼운 그 인사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보다 힘이 더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아이의 속도를 천천히 친구를 사귀더라도 그 속도를 존중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그래요. 이런 경우는 소학교뿐만 아니라 고중에 가서도
0: 네. 네,
1: 입학하고 나면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0: 네, 네, 맞습니다.
1: 네.
0: 네, 고중에서도 문제 많죠.
1: 그래요. 방학 동안 멀어졌던 친구들 혹은 새로 만나야 하는 반급의 또 친구들 관계 맺기를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꼭 친해져야 해라는 압박 대신 그 건넬 수 있는 심리 지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네, 아이에게 꼭 친해져야 해 하는 압박은 오히려 불안을 더 크게 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그 대신에 야, 네가 편한 사람을 찾는 게 더 중요해.
1: 편한 사람.
0: 네, 편한 네. 사람. 그리고 친구라는 단어를 잠시 내려놓고 친구는 의무가 아니라 선는 오늘 반에서 어떤 아이가 어떤 상황에 웃는지 한번 찾아봐 봐. 그러니까 학교를 가는데
1: 네.
0: 학교에 가서 다른 뭔가를 가벼운 걸 관찰해서 올 수 있도록
1: 네.
0: 그 이야기를 갖고 부모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오늘은 한 명과 눈을 딱 3초 마주 보는 것은 어때? 3초는 볼 수 있잖아요.
1: 네.
0: 1, 2, 3 하면 끝나는데. 네.
1: 네.
0: 그리고 또 다음 단계에서 그런 느리게 친구 찾기에서 친구를 이렇게 천천히 만나는 거가
1: 네.
0: 꼭 마치
1: 부모가 알려줘야 하는 친구 사귈 때의 원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0: 네, 이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1: 네.
0: 아이의 경계와 상호성 원칙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1: 네.
0: 네, 첫째는 너가 싫을 때는 싫다고 말해도 돼. 거절 연습부터 배워줘야 됩니다. 우리는 친구랑 싸우지 마.
1: 네.
0: 네, 이거부터 자꾸 합니다.
1: 네.
0: 싸우고 안 싸우고가 문제가 아니고 아이가 나를 보호해야 안 싸우죠.
1: 네, 그렇죠.
0: 그래서 거절부터 배워주셔야 하는데 거절을 역할극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 네.
0: 네, 그러면서 거절은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1: 네.
0: 너가 건강한 관계, 건강한 친구 많이 만들고 싶지? 그러면 거절을부터 배워야 돼. 알려줘야 됩니다.
1: 거절하는 방법.
0: 네. 네. 그래서 숙제를 사람이 오를 때는 오르고 내릴 때는 내리고 마음대로죠.
1: 네.
0: 그러지만 좀 정류장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누군가 너를 그렇게 그냥 가치 없이
1: 네.
0: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일방적인 희생은 우정이 아니라고 알려줘야 되고 세 번째는
1: 네.
0: 진짜 친구는 네가 아니요 싫어 했을 때도 떠나지 않는 친구야.
1: 네.
0: 네. 이 원칙을 알려주면서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상대가 떠난다면 그 친구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1: 네. 새로운 학기에는 또 새로운 선생님과의 관계 형성도 중요한 순간인데요. 새 선생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0: 네, 인간 대 인간으로의 접근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선생님과 만나는 것은 사실 두 번째 부모 같은 존재를 만나는 일입니다.
1: 네.
0: 예, 개학 후 한 2주간은 아이한테 선생님의 패턴을 관찰하라고 해보면 좋습니다.
1: 선생님의 패턴이요.
0: 네. 선생님의 목소리 톤.

0: 칭찬하는 방식,
1: 네.
0: 화내는 패턴,
1: 네.
0: 옷 입는 스타일, 뭐 음식 좋아하는 음식,
1: 네.
0: 이렇게 해서 인간적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하게 해야 합니다.
1: 네.
0: 선생님이 점심에 무엇을 드시는지, 선생님 가방 안에는 무엇을 넣고 다니는지,
1: 네.
0: 네, 이런 데 관한 것을 좀 호기심 갖게 하고, 선생님을 평가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그냥 보는 그런 시각을 아이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선생님한테 다가갈 때는 선생님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연습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구체적 질문하는 것도 용기를 내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부모는 선생님께 아이가 선생님을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선생님께 보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네, 그래야 아이랑 선생님이 잘 서로 상호 간의 기대를 갖고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 환경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아이와 또 우리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0: 네. 새 학기가 되면은 부모님들은 또 우리 아이가 잘 가서 적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불안하게 되고 아이들은 아까 또 현재의 그런 불안에서 이렇게 불안해하게 되는데
1: 네.
0: 부모님은 완벽한 보호자가 풀어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그래요. 어찌 보면 또 새 환경으로 인해서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0: 네.
1: 어찌 보면 부모님이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0: 네.
1: 네. 부모님이 옆에서 많은 힘이 또 돼줘야겠네요.
0: 네.
1: 네. 그래요.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지능의 숲 심리건강자문센터 김향 원장님과 함께 새학기 부모님과 또 아이들이 겪는 그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학기 적응의 핵심은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등 뒤에서 밀어주는 힘을 조절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불안을 걷어내려고 조급해하기보다 오늘 우리 아이가 한 걸음이라도 나아갔다는 사실에 집중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적응을 돕는 출발점입니다. 네, 새학기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각자의 속도로 나아가길 응원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조율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2019년 가을학기 주앙당학교 청장년 간부 양성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투쟁은 일종의 예술로서 능란하게 투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종 중대한 투쟁에서 시종 오한의식을 높이는 것과 전략적 의지력을 유지하는 것을 통일시키고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전술적으로 결단하는 것을 통일시키며 투쟁하는 과정과 투쟁한 효과를 통일시켜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최선을 다하는 높은 책임감으로 부르는 즉시 달려와 필승의 신념으로 투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생각과 방법의 중시를 돌려 투쟁의 예술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요 모순과 모순의 주요 측면을 들어주고 언제나 도리에 맞고 승산이 있으며 절도가 있게 투쟁해야 합니다. 합리하게 투쟁 방식을 선택하고 투쟁 상대를 파악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원칙을 지키고 원활하고 융통성 있게 생각을 활용해야 합니다. 정세의 수요에 따라 시기와 절도와 효과를 파악하며 투쟁 생략을 제때 조정해야 합니다. 단합할 수 있는 모든 경량을 단합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적극적인 요소들을 동원해 투쟁 속에서 단합과 협력과 상생을 도모해야 합니다. 투쟁 정신과 투쟁 능력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지도 간부들은 엄격한 사상 단련과 정치 단련, 실천 단련을 받으며 복잡하고 준엄한 투쟁 속에서 시련을 겪고 안목을 넓히고 기력을 높여 진정으로 려라 속의 순금마냥 단조되어야 합니다. 당의 혁신 리론을 잘 배워 통달하고 실천하며 막스주의의 립장, 관점, 방법을 장악해 과감하게 투쟁하고 능란하게 투쟁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리론적으로 분명해야만 확고한 정치적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만만하고 힘있게 투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한 투쟁 속에서 꾸준히 련마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크고 모순이 많은 곳일수록 정세가 준엄하고 상황이 복잡한 때일수록 더욱더 용기를 키우고 의지를 단련하며 재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도 간부들은 각종 투쟁에 능동적으로 뛰어들어 분명한 태도로 원칙적인 문제를 대하며 곤란을 박차고 나아가는 정신으로 모순과 충돌을 적극 해결하며 과감히 나서는 용기로 위기와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며 단호한 투쟁 정신으로 불량한 기풍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사회는 모순 운동 속에서 발전하는 만큼 모순이 있으면 투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도 간부들은 어떤 직위에 있든 어떤 직무를 맡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해소하며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생태 환경을 정비하며 중대한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전면적으로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며 집단적 사건을 처리하고 악세력을 타격하며 국가 안전을 수호하는 등 사업에서 모두 과감하게 투쟁하고 능란하게 투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과감하고도 능란하게 투쟁을 할 줄 아는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길록 작사 강철웅 작곡의 상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웃으며 살라기에 가슴 열고 살라기에 잊어야지 잊어야지 내 마음 다독여도 말은 풀 헤치고 돋아나는 새싹처럼 머리 철은 아픔이 가슴을 허비누나 꽃잎으로 닦아볼까 햇빛으로 닦아볼까 바람이 속삭이네 세월로

0: 晚上十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广播。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是凌晨两点半，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现在是凌晨3:30，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

0: 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广播。

0: 现在是早晨7:30，人生没有彩排，每天都是直播。新的一天，请开始你的表演。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2: 延吉的清晨，一晚。